어우 주를 기뻐해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7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에서 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소서를 맞아서 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작은 더위라는 뜻이죠. 이제 보름쯤 뒤에 큰 더위, 대서가 찾아오는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작은 것 이후에 큰 게 다가오는 법이죠. 반대로 말하면 큰 것 앞에 작은 것이 먼저 온다라는 것들. 무슨 일이든 조짐이 있고 나서 일이 크게 터지는 법이잖아요. 일이 갑자기 황황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이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작은 어떤 조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관계 없고 갑자기 나빠지는 건강 없고 갑자기 잘못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작은 신호들이 계속 감지가 됩니다. 조짐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것을 잘 캐치해서 좀 이렇게 다잡는 것. 그래야지 이제 큰 일을 좀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배우자와의 어색해진 대화 한 소절, 뭐 몸의 사소한 통증 하나, 뭐 마음의 작은 서운함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작은 신호들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신호들에 조금 한번은 조금은 더 민감하게 한번 반응을 해본다면 좀 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에 수수 같은 내 삶의 신호들 캐치해 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잠언 22장 3절 말씀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는 소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말씀 퀴즈 풀어봐야 되니까. 자,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석 check to the check 뿜뿜 두 글자 받아보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병영 씨 발음이 너무 굿 이러시고 남겨주셨습니다. 발음이 너무 굿이라는 그 문자에 굿을 너무 안 굿하게 발음을 했네. 예, 미안해요. 장평영.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정수아 씨, 화요일이니까 화이팅이요. 예, 옛날 사람. 이렇게 달려가고. 월요일은 원래 웃는 거고, 화요일은 화이팅이고, 그지? 예, 수요일은 수수하게 제일 행복한 날이고, 그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화요일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합니다. 9시 9분이에요. 뭐하고 있어요? 어서 입장해야지. 뿜뿜 라디오 시작했는데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소하게 출석체크 이벤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 나가는 동안에 50명 돌파 시 두 분 추첨 통해 선물 드리고요. 100명 돌파 시 다섯 분 추첨 통해 선물 드리고요. 200명 돌파 시 일단 돌파 좀 해볼게요. 예. 2분밖에 안 남았네, 그새. 첫 찬양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서 입장하십시오. 뿜뿜 두글치.

오늘 미션 성공할 수 있을지. 10명 돌파 시 두 분, 100명 돌파 시 다섯 분 추첨 중에 선물까지 뿜뿜 두 글자. 남은 시간은 50

자, 뭐 출석 체크 이벤트 간단하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네, 50분 돌파했어요. 두 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끝났어요. 심플하게 빠지는 거예요. 툭 치고 툭 빠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100명 돌파실 세 분 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시간은 3분 30초. 뿜뿜 두 글자 한 분 오시면 샵 0981번으로

출석 체크해요. 어머 세상 그래요? 반갑네. 잘 왔어요. 5063 김병정.

02-1290-2999. 현재 70명 돌파. 갑자기 출석 체크 이벤트 100명 돌파 시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0: 오늘 출석 체크 80명 돌파. 자, 과연 20분이 입장하시면서 오늘 출석 체크 미션 쓱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단문 50번 샵 공급하래 뽕뽕 say 뽕뽕 I say 뽕 you say 뽕 뽕
1: 주님께서 우리 뽕뽕
0: 남은 시간은 1분 20초. 어서들 입장하세요.
1: 성령의

자, 1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남은 시간 1분 안쪽. 뿜뿜 두 글자. 어서 남기세요.

출석 체크곡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5분, 13분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함성 소리로 때우고 있습니다. 과연 출석 체크 미션. 아, 점점 작아지는데요. 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야, 환호와 박수로 예, 많이 끌어봤는데 끌어봤는데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출석 체크 미션. 이건 너무 뭐 부담스럽게 뭐 접근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툭하고 툭 빠지는 그런 출석 체크 미션. 여기에 뭐 DJ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막 큰 마음을 막 쏟아가지고 뭐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툭툭 치고 빠지는 예, 지금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두 곡에 과연 100명이 입장을 하셨을지, 50명은 입장을 완료하셔서 두 분께는 일단 그 선물이 확보가 됐고, 추가 선물, 세 분께 추가적으로 드리는 선물,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102명으로 성공입니다. 예.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예, 가볍게. 툭툭. 네, 정말 다행이다. 예. 오늘 좀 다리 뻗고 자야겠네. 아니야. 예, 가볍게 간 거예요. 뭐 실패해도 너무 부담 없고 약간 그런 코너입니다. 너무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가볍게를 너무 강조하나? 예, 그만할게. 아, 그래서 우리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머 스페셜이 어제부터 우리 또 전국 극동방송에 시원한 여름을 또 나기 위한 서머 스페셜 특집 방송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에 맞춰서 뿜뿜 라디오도 여러분들께 시원함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시원함은 뭐예요? 예, 선물이지. 예, 선물. 서머 스페셜에 선물 많이 드리려고 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평소보다도 이렇게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못 받았다. 나 평소에 나 뿜뿜 라디오인데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많이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오늘 함께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남기신 분들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3절 말씀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벌써 다섯 개 나갔잖아요. 다섯 명에게 나갔는데 또 선물 드려요. 두 분! 아, 두 분께 선물 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뿅뿅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자, 잠언 22장 3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는 잠시 후에 드릴게요. 예. 들어오는 추위를 보고 힌트 단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영농 시스템. 예.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잠언 22장 3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뿅뿅 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뿅뿅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요게 그 드라마 제목에도 있었어요. 뿅뿅 로운 뭐 병원 생활이 의사 생활 뭐지? 의사 생활 의사 생활 네. 의사가 아니고 의사

Oh My Love 찬양 함께 했고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뿅뿅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뿅뿅로운 뭘까요? 이로운, 향기로운. 잘한다. 경이로운.

자, 이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다라고 힌트를 드렸고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시옷 기억. 시옷 기억. 시계로운, 예.

학살스러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대요. 뭔 말이야? 이병호, 닭살이 왜 나와? 닭살이.

자, 정평숙 싱그러운. 어야 싱그러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펴. 어야 그냥 싱그러운 오답이다. 그냥. 자, 시옷 기억.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꼭 그 국 중에 그 국물 마시는 국 중에 다 요거 시옷 기억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예 먹는 그 국도 있죠. 여기까지 가야 돼?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7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22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계신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뿅뿅 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 시옷 기억 이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드라마 제목도 있었다. 그리고 디제이가 좋아하는 다 시옷 기억 국물도 있다. 시원하게 약간 먹으면 약간 맹한 것 같은데 약간 시원하게 그 쫙 목구멍을 식도로 쫙 타고 내려가면 약간 그 식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쫙 그려지는 그 곡. 그리고 요 다 시옷 기옥 국 같은 경우에는 싹 입안에 넣으면 혀에서 약간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혀에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증발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국물들이 좀 있죠. 그죠? 그 다 시옷 기옥 국 하니까 이게 또 저기 매생이도 생각이 나요. 매생이국. 아, 매생이국도 와, 처음 먹었을 때 매생이가

너무 그죠? 너무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잖아요. 예, 식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뭔가 입안에 넣었는데 뭔가 풀어지면서 약간 뭐 에? 이렇게 내 혀와 그리고 나의 치아를 감싸면서 나의 잇몸을 훑으면서 이렇게 식도로 쫙 내려가는데 식도에 붙어있던 모든 찌꺼기들을 싹 끌고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 예, 매생이 국까지. 뭐 하다가 이런 것까지.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홍병훈 씨, 매생이 엄청 뜨거움.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매생이 국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막간 정보.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슬기였습니다. 슬기. 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내 삶의 작은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을 한번 면해보자, 막아보자 라는 오늘 나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는 우리 모든 분품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분 50원 샵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어요. 브라운 월십이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아, 그거 깜빡하고 있었네요. 예,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슬기 이행시 달려갑니다. 자, 슬기로운 뿜뿜 생활. 언제나 이행시로 달려가죠. 슬기 이행시. 단문 50원, 샵 봉구 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슬기롭게 던지세요.

0: 올여름도 진짜 덥다 진짜 그죠? 근데 그거 알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여름 시원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들어볼래요?
1: 쨍하고 내리쬐는 여름 폭염 그보다 나룩 쬐는 삶의

마음을 시원케 앱으로 FM으로 어딨어 나 은혜로 러멀 서머 올여름도 극동방송과 함께할래요? 시원한 복음의 소리 서머 스페셜 자, 펌펌 라디오 서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5분입니다. 자, 슬기 이행시에 달려가고 있지요. 예, 슬기 이행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슬기롭게 던져주시는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 올리도록 하지요. 1029님 슬쩍 끼워봅니다. 슬쩍 끼워봅니다. 선물, 어렵다. 예, 1029. 선물 받을 기회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실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씨, 슬슬 누워야겠다. 기운이 없다. 일어나야지. 예, 일어나야지. 예, 아침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일어나야지. 이은혜, 슬금슬금, 기린. 잘했어요. 예. 이병우, 설마, 기가 막힌 선물 나한테 보내려나? 예, 그럴리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이렇게 어휘 선택이 좀 잘못됐네요. 그럴 리가요. 예, 그건 아니고, 예, 오늘은 아니다 이런 말씀, 예,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예,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는 조금 너무했다. DJ가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7618님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아우야 멋있다. 예, 7618 성공드립니다. 아, 잘했어. 7618님 성공. 자, 우혜영 슬퍼도 힘들어도 기운이 뿜뿜 솟아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잘했습니다. 박보람 슬기로운 기독인 생활. 그래요. 예, 잘했습니다. 예. 정병숙 슬며시 다가와 기다려주시는 그분 사랑해용 히히. 김세린 슬퍼하지마 기죽지마 주님이 함께하셔. 좋아요. 성공입니다. 아, 성공. 예, 아, 조금 이게 그 말투가 약간 그래가지고, 예,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성공이 잘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더 덤리 함께 하고 있습니까? 9250님 슬쩍 미소 지어 보세요. 기쁨은 전염됩니다. 아, 좋은데? 아, 슬쩍 미소 지어 보세요, 여러분들. 기쁨은 전염되니까. 어이. 웃어주세요. 예,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그 기분은 전염이 되는 것이다. 아, 좋은 얘기. 예,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자, 그러니 오늘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로 인해 행복하고 그것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감사성 백화슬기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자고요.

0: 효진 씨, 갑자기 급감으로, 예. 이행시를 왜 적어줬지? 예. 급감이 땡기네요. 감사래요. 얼마예요? 예. 고맙습니다. 아, 박보라, 건디 이행시 소개할 때는 꼭 저 목소리더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1: 맞아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이병재. 아, 북청이 누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에 마음을 4326님 반갑습니다.

상의상의 김상의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요. Long time no see.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이성훈 아직 안 불러주네요. 안 불러줬어. 어머 세상에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디는 찬양 사역자를 하자라고요. 어디 보내려고? DJ 해야지.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서머 스페셜 맞아서 2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 많이 가질 거예요. 기대해 주시면서 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혹시 일상에서 허무맹랑하다는 말을 자주 쓰시나요? 이 말은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 면접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은 일주일 만에 제주도를 통째로 서울로 옮겨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참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들을 가리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완전히 다르고 현대 과학과도 크게 배치되기 때문에 결코 믿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 믿기 힘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가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고 온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리는 공적 선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활은 영수증과 같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른 영수증이 있으면 경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실히 보장하는 영수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의미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그저 맹신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먼저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나 로마 세계에서는 여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제외되기도 했고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거짓으로

0: 로 조작하려 했다면 신뢰성을 떨어뜨린 여성들을 결코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낼 수 없는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에서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놀라운 점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권력자들이 시신을 공개하기만 해도 기독교는 그날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에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갑자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겁 많던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목격자의 확신은 결코 그들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확신은 자연스럽게 부활의 네 번째 증거인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돈도 권력도 없던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맹수의 밥이 되거나 횃불로 쓰이는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기독교의 탄생과 폭발적인 성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부활의 네 가지 증거들, 여성들의 증언, 빈 무덤,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의 폭발적 성장, 이 네 가지 증언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누군가 꾸며낸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이자 복음의 기초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다 갚아졌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수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리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0: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0: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와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휴전선의 장벽이 무너져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감격의 그날을 허락하소서. 북한이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독점적 핵 사용 권한을 명시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통일의 역사를 지우고 핵 위협을 일삼는 이들의 모든 계략이 무산되고 북한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의 허상이 온 천하에 명백히 드러나게 하소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밀착과 동해 출입권 확보에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그들의 악한 도모가 무력화되게 하소서. 국제관계를 통해 핵 지위를 구치려는 북한의 책동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계략이 무산되게 하소서. 한국 연극과 영화 등 문화사역이 북한 인권과 분단의 아픔을 깨우는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북한 땅을 묶고 있는 사망과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복음통일과 신앙의 자유, 인권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23년째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의 우상화와 신격화 체제가 무너지게 하소서. 교회를 말살하려는 종교 박해와 악행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7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빨간불을 켜놓고 실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여기는 뿜뿜 라디오이고요. 디자인은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취해 주시지 않으면 방송하는 의미가 없죠. 예, 뿜뿜 라디오가 의미가 없다. 노의미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한분한분 소소 하고 특별하게 못 쓰도록 할 테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통이 어머니, 네, 0395님. 셋째 출산 이후로 아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형 인간이 못 되다가 200일 가까이 되니 드디어 아침에 뿜뿜 라디오를 맞이하네요. 오랜만에 찾아와도 항상 계시는 생기 넘치는 뿜뿜 라디오 덕에 행복합니다. 건강하시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제가 여쭤야 될 얘기 같네요. 건강하세요? 형통이 엄마 건강하신 거죠? 아, 이게 우리 그 꼬미꼬미 쪼꼬미 친구들이 그 밤낮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밤낮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고, 예, 아침이랑 낮에 주무시고, 예, 밤에 이제 깨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우리 쪼꼬미 분들이 계신데, 아, 그런 분들의 우리 부모님들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그러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낮에는 낮이어서 못 자고 밤에는 또 아이 돌보느라 못 자고 약간 요런 어떤 그 악순환, 예, 그런 그 고리들이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아, 그런 와중에 200일이나 이렇게 지나셨다니, 아우 세상에, 디즈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우리 형통이 어머니, 예, 건강하시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형 이제는 좀 잠을 좀 잘 자고, 예. 아, 우리 쪼꼬미 친구들, 예, 방송 들으면, 삼촌 얘기 들으면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잠을 좀 잘 자거라. 예, 너희가 잘 자야 지구가 평안하단다. 예, 잠을 잘 자야 돼요. 알았지? 아, 잠 잘 자고, 알았대? 낮잠도 잘 자고 밤잠은 당연히 잘 자고, 알았지? 하루 20시간은 자자, 알았대? 예, 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해놨으니까 우리 쪼꼬미 친구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성훈 씨. 비가 와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제자 김수환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깔아줬어요. 잘했죠? 라고. 어제 우리 또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리 수환이 수환이 김수환이가, 예, 어제 쓱 입장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성훈님께서, 예, 굉장히 강압적으로다가, 예,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쓱 깔아줘서 입장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안 왔네. 예, 어떻게 된 거야? 김수환이, 수환이 수환이 김수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주 들어오겠다, 자주 들어올 것 같아요라고 본인께서 이제 다짐을 해주셨는데, 예.

0: 아마 이런 중첨검, 그죠? 예,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말이어가지고, 남아 이런 중첨검, 그죠? 예, 어색하네. 여튼, 김수환이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999님, 많이 덥지만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7372님께서, 우리 아들 장가 갔어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그걸 해내네. 그 어려운 걸 해내서 잘했어.
1: Congratulations,
0: celebration. 우리 아들 장가 빰빠밤빠밤빠. 와, 축하드립니다. 야, 요즘 같은 때에 장가를 해내네.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 가정의 출발, DJ가 격하게 응원 합니다.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0242님, 아름다운 진행, 마음이 후련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아름다운 진행. 아진이, 아진이야. 뿜뿜 라디오는 아진이에요. 예. 우리 아진이들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놀랐겠다. 예, 아진이들, 예, 좀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이 우리 아진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한분한분 이렇게 소소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들과 본격적인 소통 더욱더 강화하거든요. 우리 서머에는. 그러니 한 걸음만 다가와요. DJ가 10걸음 가까이 갈게. 10걸음이라고 하니까 더안 오는 거.

4380님, 모든 분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좋은 덕담 고맙습니다. 네, 덕담 받기만 할 거예요. 테이크 앤 기브 덕담 주건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YK Worship Band에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손영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가운데에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 막간 코너 달려갑니다. 자, 찬양 가운데 예, 양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양 소리가 들릴 때 잡았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떤 양이냐면요 이 양이에요. 아, 자, 요 양 소리 정확하게 캐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잡았다 남겨주시면 돼요. 에? 긴장하고 있어야지. 에? 자, 나갑니다.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자, 총 3마리였나요? 3마리 맞나요? 예, 세 마리의 양이 슥 지나갔는데 과연 어떤 무게에서 꽉 잡아 주셨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남겨주신 분. 먹인 뭐야, 양이지. 예, 예, 먹인 뭐야. 예, 찬양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 뿜뿜 라디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머에 선물로 시원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좀

숨고 다시고 함께 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즐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즐겨주시면. 자, 세 마리 다 잡았다라고 박병균 씨, 몸에 좋은 균 박병균 씨께서 남겨주셨는데, 예, 아니에요. 예, 아니, 못 잡았어요. 우리 병균 씨는 못 잡았고, 느낌이에요, 느낌. 예, 기분 탓이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세 마리를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는 다 놓쳤어요. 첫 번째는 다 놓쳤고, 자, 두 번째 양 잡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두 번째 양 잡으신 분 1018님 네, 축하드립니다. 1018님 예.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다음 분 마지막 세 번째 양 7520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 양을 너무 잡아. 예, 너무 안 놓치려고 나에게 들어온 이 선물 안 놓치려고 손을 털을 지금 두 바퀴 반을 돌렸더라고 손에. 예, 좀 놔줘요. 지금 양 아프니까.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양 오늘 또 두 마리 잡으셔서 두 분께 추가 선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병숙 씨,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위한 코너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예,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을 위한 코너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듬으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양고기다. 예. 오늘 점심은 양고기다라고 예, 남겨주신 우리 승기승기 증승기스에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공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썸머 또 특집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 신청이 조금 필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DJ가 그 신청곡을 좀 불러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그게 뭐 바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했는데, 썸머 스페셜 뭐 좋은 게 뭡니까? 파일럿 한번 해보는 그런 기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DJ가 육성으로 불러드리는 은행의 콜센터 예. 다른 방송에 사랑의 콜센터 있지 않았나요? 예, 그거 살짝 바꿔가지고 은행의 콜센터로 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을 예, 쭉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찬양들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신청 찬양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 그 선정을 해서 랜덤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생방송 시간에 전화를 드릴 겁니다. 예,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당첨이 되신 거고 그분의 이야기 또 함께 들어보고 그 신청 찬양을 DJ가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이제 잘 부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부른다는 말은 아니고 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MR까지 예, 준비를 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 채널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제인데 은혜의 콜센터 뭐 괜찮아요? 은혜의 콜센터 뭐 뿜뿜 콜센터 뭐 뭐든 괜찮으니까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이 없으니까 예 신청 찬양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그 앞에 머릿말에 그 콜센터라고 적어주세요. 예, 적어주셔야지 아 이거 DJ가 불러달라라는 거구나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신청 찬양했는데 제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예? DJ가 불러드리면 아니 나는 저기 그 곡을 들려달라 그랬는데 DJ 부르는 거 말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상호간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콜센터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머릿말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곡 그리고 뭐 거기에 얽혀있는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 뭐 있으시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콜센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해자 원키로 불러주이소라고 해주신, 요런 것들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예, 근데, 노 필터, 노 NG. 그냥 갑니다. 예, 이게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안 돼도 여러분들이 그 양해해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예, 가수도 아니고 찬양 사역자도 아니니까 그냥 일개 DJ일 뿐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뭐 그를 뭐 저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뭘 찬양을 불러준다고 그랬냐? 그러면은 나 좀 그래.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까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정이 되셔서 전화 연결이 됐어. 근데 갑자기 그 다른 곡을 고르시면 다른 신청 찬양을 이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 MR이 바로 준비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 우리끼리의 약속. 아,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켜서 부르라고요? 그거는 좀 안 돼요. 찬양에만 집중하기도 좀 벅차, 버거워. 조금 익숙해지면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의 콜센터.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 디제이가 불러드립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신청 남겨주시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이어스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장병영 씨, 건디 방송 듣다 보니까 찬양과 많이 친해졌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일이네.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 예,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찬양과 가까워지고, 그죠?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지? 우리끼리 또 우리끼리 가족끼리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이 뿜뿜 라디오의 방송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장병영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함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죠. 예, 가재 은혜의 콜센터. 예, DJ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직접 불러드리는, 예, 불러드리는 전화로 전화 연결 딱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 함께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정수아 씨가 많이 놀랐어요. 전화로요? 전화로 불러준다고요? 라고 많이 놀라셨는데, 예, 많이 당황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전화로 불러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그 노반주 말고 예, 유반주로 예스 반주로 함께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 찬양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그 신청 찬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MR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MR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신청 찬양을 이렇게 해놓고 선정되신 분은 그 해당 일에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내 신청곡이 선정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딴 곡 말하면 안 돼. 예, 딴 곡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 찬양 신청해도 되나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DJ 곤란한 거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 DJ. 이제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 예, 보고 싶으시면, 예, 신청하십시오. 아시겠죠? 어디까지 난처해질 수 있을까? 예, 한번, 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은 뭐, 저기, 신청곡 없나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그래서, 그 약간 맛보기로, 어떤 식으로 그, 예, DJ가 찬양을 불러올지 꼭 한번 그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MR이 있길래 쓱 한번 가져와봤는데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커커 에커커커

라이브예요. 바로 한 건가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바로 됐네요. 예. 너무 취해가지고 앞에서 우리 김경민 PD님이 막 손을 흔들어 주시니까 확 돼가지고 2절이 시작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더 월십 에이블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The Worship Able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했고요. Hope I will share 찬양합니다. What a friend has is this. 영어 찬양도 괜찮겠다. 예, 신청해보세요.

The Remarkable Girl, All Hours in Christ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영어 괜찮겠죠? 예, 영어 찬양까지 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품품 라디오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드릴 찬양들도 많이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품품 라디오 서머

스페셜 많이 많이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아, 오늘 맛배기로 은희의 콜센터 찬양을 DJ가 육성으로 불러드렸는데 아 너무 진지했어, 그지? 너무 진지. 이하윤 적응이 안 되네요. 개방정이 더 잘 어울리는 피디님 응원합니다. 승기 승기 증승기 건디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듣네. 로이 씨 곡 신청만 할게요. 전화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DJ가 말씀드렸죠? 말머리에 꼭 콜센터라고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상호간에 오해 없도록. 나의 모든 우산들 다 버리고. 자, 뿜뿜 라디오 오늘의 끝곡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삶은 씨 뿌리는 농부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농부는 수확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저 얻어지는 수확은 결코 없지요. 보이지 않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음 생활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끝에 열매가 있지요. 선을 행하다가 낙망치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 많으시지요?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목사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기도 많이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 눈물을 기억해 주시겠지 보다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캄캄함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고난 끝에 열매가 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저는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목사님도 그런 분들, 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으시죠. 그런데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1: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좀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로 이 씨를 뿌리는 자,
0: 네네.
1: 그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 중간에는 엄청난 그 기다림, 믿음 가운데 기다림,
0: 인내의 시간이.
1: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0: 아멘.
1: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기다림 끝에 기쁨의 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그럼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요.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0: 아멘.
1: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먼 훗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그럼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4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틀 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 일을 통해 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에게 큰 기도 제목을 안겨주었네요.
3: 글쎄 말이에요. 네. 아이고. 요즘은 저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네. 수 있잖아요.
2: 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들 이제 잘못을 한 아이는 선생님이 벌을 세우고 두들겨 패서라도 학교에서 해주셨는데 요즘은 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시니
3: 그렇죠.
2: 피해자, 가해자밖에 있을 수 없고 속내막은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3: 네.
2: 거고.
3: 네. 아무쪼록 우리 아드님 때문에
2: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네.
3: 마음이 참 무거우실 텐데
2: 네네.
3: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0: 1246님, 우리 아들 정말 믿음 가운데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리 부모님께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틀 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1246님 그 아들에게 되도록 모든 것들이 선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거하는 모든 환경들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세우는 귀한 아들을 세우는 귀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2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4살 사랑하는 딸 이기쁨,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홀로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 없이 매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딸을 위한 기도 제목 24살. 우리 딸이 아마 홀로 가는 게 홀로 외국 여행 첫 여행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0: 아, 참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젊음이 아닐까요?
1: 그렇죠. 근데 또 우리 딸이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0: 그렇죠.
1: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좋은 경험하고 돌아올 건데요. 뭐.
0: 그럼요. 네. 또 하나님께 뭐 손붙잡고 같이 갈 수 없잖아요.
1: 혼자 보내줘야 됩니다.
0: 네. 네. 그래요. 우리 딸, 우리 이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네. 이 기쁨, 우리 자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기쁨 자매가 그 딸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스스로 홀로 일본 여행을 1박 2일 일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참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딸의 이러한 일정 모든 계획들이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이 자매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사건 사고 없이 그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보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경험이 또 그의 삶을 또 그의 앞으로의 미래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딸을 이렇게 홀로 보내는 그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62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퇴원은 했는데요. 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놀라셨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참 그 부부가 같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럼요. 네.

0: 두 분 다 건강하셔야죠.
1: 어, 네. 맞아요. 아내분도 아프지 말고 우리 남편분도 또 아프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 남편분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0: 아름답고 부럽습니다.
1: 아름다운 네.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기도의 남편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02님 참 이렇게 아내분이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다른 큰 문제는 아니고 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내를 위한 우리 남편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내분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우리 6202님의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남편분도 아버지 건강하게 우리 두 분이 평생 남은 평생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됨을 이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5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처남 뇌종양 수술 기도 부탁드렸었는데요. 수술이 잘 끝나고 의식이 회복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극동방송 기도에 감사드리고 전이 된 다른 종양도 잘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네, 어제 기도 제목 보내주셨었고요.
1: 아,
0: 네,
1: 아이고.
0: 오늘 수술 잘 끝나서 의식 회복되셨다고 건강한 모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해지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아, 또 우리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또 기도 제목 올려해 주셨네요.
0: 네.
1: 아, 참 감사합니다.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요즘은 글쎄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신앙 그 교회도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자분들이 더 많이 보여요.
0: 목사님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우리 0597님 우리 처남 위한 기도 제목 들어왔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처남에 위한 기도 제목이 어제 올라왔었습니다. 종양수술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극동방송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전이되지 않고 온전히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곳에서 증거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6750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7월 10일 창원법원에서 명도소송 최종 선고 판결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로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해서 정당하게 회복되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아유, 명도 소송. 이제 근데 네. 법적으로 그 물건이 내 것이 경매로 되었는데. 받았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이제 승소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쪽에서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자꾸 그렇죠. 기일을 미룬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입은 피해,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 참 좋은 네. 일인데요. 그렇죠.
0: 네네.
1: 좋은
0: 그렇죠.
1: 일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0: 네네.
1: 근데 또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0: 거두리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는 이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6750님 특별히 우리 명도소송 최종 선고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한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 충분히 보상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모는 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6750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무쪼록 최종 판결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6750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딸이 피검사를 했습니다. 몸에 이상 없이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잘 나오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어딘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피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상 없을 겁니다. 이상이 네. 있으면 피검사만 하지 않아요. 네. 괜찮을 거라고 믿고
1: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507님 따님이 오늘 피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피검사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따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모든 결과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따님의 그 건강 그리고 당사자 딸도 주님께서 담대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참된 기쁨으로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0807님께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의 딸 은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네,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 기도 진짜 눈물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자연 임신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고요. 임신하기 전에 여러 번 이게 자궁에 혹이 생겨서 시술도 했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더라고요.
1: 네.
0: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네.
1: 0807님 우리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셨죠?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0: 고백을 좋으신 먼저 하셨어요. 네,
1: 그러니까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따님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0807님, 우리 따님, 우리 은미 자매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서 또 자녀 얻기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딸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생명들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또 그 가문이 정말로 그 선대로부터 이어진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따님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아버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따님의 대문을 여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정,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팀장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이 맞는 동료와 함께 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은 직장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목사님,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팀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결이 맞는 동료는 내가 먼저 그 동료에게 결이 맞 결을 맞추어주면 서로 결이 맞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제가 하려고 네. 했는데.
0: 아, 그러셨어요? 목사님 바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1: 네. 참 네.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기 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임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남은 네, 직장 생활을 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0: 네, 네.
1: 뭐 직장 생활 많이 나오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네. 근데 참.

0: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참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내가 그가 되면 됩니다.
0: 우리 믿음의 팀장들, 또 결이 맞는 동료들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신 우리 성도님, 정말 믿음의 좋은 동료가 또 함께 일하는 분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우리 남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좋은 팀, 믿음의 팀장님 또 결이 맞는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제목처럼 남은 직장 생활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팀장들 만나게 하시고 또 결이 맞는 그러한 동료를 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 익명의 우리 성도님, 정말 그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분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참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를 듣는 우리 익명의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남은 직장 생활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기억되어지는 또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13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딸 박주은 자매가 2년 동안 인천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실력을 쌓고요. 이제 진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딸이 진주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헤어 디자이너 샵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이제 객지 생활하다가 귀향합니다.
0: 아이고, 얼마나
1: 네,
0: 좋으실까요?
1: 그럼 이제 윗지방에서 많은 실력을 쌓았으니 또 아래에서는 또 새롭게 이어가는 새로운 또 유행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딸이 진주에 가까운 데 같이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믿음 생활 같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더 좋은 헤어 디자이너 샵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332님, 우리 따님, 우리 박준 자매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2년 동안 인천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진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실력을 쌓고 이제 진주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근처에, 가정 근처에서 우리 따님이 예전처럼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실력을 통해서 좋은 헤어 디자이너 샵을 만나고 그곳에서 실력을 쌓고 또더 넓은 지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박은주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 가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떠나보낸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아버지, 그 딸을 통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 더 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신학의 백은동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원

0: 황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세 가지 첫 열매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추수의 가장 처음을 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그분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부터 24절과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맥추절 곧 칠칠절을 거듭 명령하십니다. 한 해의 수고가 열매로 맺힐 때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맥추감사절은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둘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부활의 첫 열매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곧 전체 추수의 보증임을 일깨웁니다. 밭에 첫 이삭이 익으면 머지않아 온 밭이 거두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이삭이며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내용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교회의 첫 열매로 봅니다. 성령 강림의 첫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된 구원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부어짐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온 것은 앞으로 거둘 큰 추수의 첫 이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부터 47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그들은 떡을 떼며 기뻐하고 서로 통용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맺으시는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개인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부릅니다. 반면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데 다툼과 분냄과 시기를 낳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첫 열매가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감사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를 감사합시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감사하시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상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7월 7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선뜻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속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편견 없이 환대하고 오직 복음의 본질로 29년 동안 치유사역을 이어온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와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충남 천안 시내의 무속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돕는 선교 사역을 2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3월 임 목사가 복음 사명으로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0: 현재는 12주간 제자훈련을 받은 교인 10명이 이 환대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신당 정리를 요청하는 무속인들을 위해 직접 신물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일까지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곳의 신당을 철거해 이들을 건전한 신앙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세 차례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도 남편과 사역을 지켜온 박옥진 사모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무속인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속인들의 손을 묵묵히 맞잡아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을 돕는 섬김이 교계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교주가 사법당국에 구속되더라도 외부의 수사를 핍박으로 위장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단 교주들의 사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아가동산 김기순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JMS 정명석 등은 성폭행이나 횡령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조직과 연계 기반을 상당 기간 유지해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신천지 이만희 씨가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 역시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을 단속하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정부 당국은 이단들의 교리변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탈퇴자들을 품어낼 선제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 대규모 긴급 구호물자와 이동식 의료 인프라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자체 전용 화물기 4대를 동원해 총 145톤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현지에 수송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모두 갖춘 대형 이동식 현장 병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현장의 전문 의료진들을 급파해 지진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이재민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정수장비와 위생용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측은 이번 재난구호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이재민들에게 치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킹스테이블 아시아가 서울의 혜성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환대와 리더십 양성을 위한 전문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킹스테이블 아시아는 다윗 왕이 장애를 가졌던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평생 함께했던 성경 말씀에 기초해 장애인을 복음의 주역이자 선교사로 세우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단체는 이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학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구호물자 공급과 해외 현지 선교를 책임지는 전문 미션 기구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소서인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또한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신입사원이라고 속이고 인터뷰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배고파. 지훈아, 뭐 먹을까?
4: 아, 먹어야지. 찜닭?
3: 어?
4: 숯불치킨?
3: 어?
4: 아! 후라이드.
3: 아, 뭐야. 다 닭이잖아.
5: 야, 치킨은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다.
6: 그렇죠. 치킨은 진리죠.
4: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6: 오, 남자분. 정말 외모가 혹시 아이돌 연습생이세요?
4: 누구예요? 저요?
3: 아니,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죠, 돌. 스톤!
5: 야
6: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는 회사에 갓 입사한 박대리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신입사원을 위한 젊은이들의 그 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남자분처럼, 아, 성함이.
4: 아, 저는 박지훈입니다.
6: 아, 네, 지훈씨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상이 필요했거든요.
4: 제가요?
6: 네네네네.
4: 진정한 청년상?
3: 헐.
6: 아, 저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짧은 인터뷰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시간 내주시면 이 사례비로 치킨 10마리 쿠폰으로 드릴게요.
4: 이 10마리요?
6: 예.
4: 오, 아, 제가 꼭 뭐 사례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진정한 청년상은 제가 책임집니다.
6: 자, 여기 잠시 앉아보시죠. 지훈 씨는 그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이 진정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갈증은 없으신가요?
3: 아, 얘가 그런 게 어딨어요.
4: 야. 아, 갈증. 저도 뭐 치킨 먹을 때 퍽퍽살 먹다가 이 목 막혀가지고 콜라 찾는 거 외에는 딱히 없긴 합니다.
6: 그 요즘 대학생들 취업에만 꽂혀있는데 좋은 회사에 가는 것보다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 회사는 이 젊은이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혼의 충전소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가보시겠습니까?
3: 지훈아, 분위기 이상해. 그냥 일어서자.
4: 아, 그치. 좀 이상하지.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6: 참된 진리를 배우고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지훈 씨야말로 저희 몸에 딱 필요한 예비 지도자이십니다.
4: 아, 그런가요? 아하, 뭐 기분 좋긴 한데. 저 근데 아까 그 사례비로
6: 치킨 10마리 쿠폰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4: 네, 맞아요. 그,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치킨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치킨은 입에도 못 댑니다.
1: 아니, 아까 찜닭이나 프라이드 드시러 가신다고.
2: 아, 제가 언제요? 저는 닭 울음 소리만 들어도 야, 빨리 닭 소리. 와, 저도 이렇게 닭 소리만 들으면은 여기 닭살 생긴 거 보이시죠? 닭살. 우와. 사례비로 이 닭을 받아도 제가 먹지도 못하니까 저 그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시라.
3: 잠깐만요, 아저씨. 아, 그리고 제가 어딜 봐서 아이돌이고 예비 지도자예요. 돌하루방이라면 모를까.
2: 야!
3: 야, 어쨌든 아저씨 단디 좀 보세요. 예? 인터뷰나 프로젝트라는 말로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인터뷰나 언론으로 속여 말하며 다가온다면 반드시 어떤 회사인지, 홈페이지는 있는지 등 관련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단 브레이커
1: 단디 멋있어.
2: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4: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는 송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송축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송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마음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송축일까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어떤 그 용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 축복이라는 말도 이 말에서 나왔고요, 찬양이라는 말도 이 말에서 나왔고 감사라는 말도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 표현으로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원래 여기 나오는 송축이라는 가진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다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송축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인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의 손길에는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깨달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 깊이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가 있다면 저는 은혜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송축한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송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송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제대로 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축하는 것은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은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를 표현하는 정점에는 우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는 그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인정을 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축은 하나님의 은택과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특별히 노래로 찬송으로 하는 것, 이것이 송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와 찬양 그리고 송축을 우리 일생에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얼마나 송축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들이 송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온 세상이 송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푸른 나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 들판마다 곡식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고, 과음마다 푸르게 달려서 붉게 익어가는 열매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일렁이는 강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거기에 비친 푸른 하늘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늘 가득히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밤이 되면 거기에 떠오르는 행성과 항성과 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라망상 그 어느 것 하나, 아주 자그마한 미물 하나도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거대한 산과 거대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거대하다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송축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다음과 같은 두 존재가 송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아주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것으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절로 이렇게 그냥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인격체가 선택을 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송축하는 것.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격체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존재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도 메말라 버리고요, 감사도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어느덧 비인격화된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요, 그런 삶을 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감정을 가지고요, 참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들이 송축을 합니까? 제일 먼저는 천군 천사가 송축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누구냐 하니까 21절에 보면은 그의 뜻을 행하는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영적 존재들이 천군 천사들인데,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천군 천사,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영적 존재들이 하는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군 천사인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그들은 여섯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그러면서 서로 불러 뭘 하느냐 하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송축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앞서 말하는 흘러가는 강물,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온 우주 만나 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송축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송축에 빠져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보러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 그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겐 찬양받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바로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라는 말도 자기 영혼을 말하는 거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신을 송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여기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고 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찬양받으시길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송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에서 18절까지 이 송축할 인칭 대명사가

바뀌는데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너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절에 우리의 죄과를,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먼지뿐임을.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교회이고요, 작게는 구역이고 가정이고요, 이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였을 때, 가정에서 모이거나 이렇게 모이거나 구역으로 모이거나 어떤 모양으로 모였을 때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합시다. 거기서도 나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의미로 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럴 때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송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우리는 그러면 송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에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본문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첫 번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송축해야 될 것은 죄사함과 병고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본질적으로 누리는 은혜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죽을 인생에서 하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 처벌되고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갚아진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과 발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이 손과 발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귀와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귀로 무엇을 듣고 이 눈으로 무엇을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입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습니까? 그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죄를 짓고 죄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12절에 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든 죄악을, 그 어떤 죄악이라도 제하지 아니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책에서 지워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기억에서 지워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가장 극한 그런 어떤 비유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병이라는 것이 다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으면 무조건 병이 다 낫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병고침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사함을 분명하게 받게 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시로 그의 중풍병이 나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죄사함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죄가 인간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입니다. 질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병이라는 타할루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갖는 이 병 또는 때로는 정신적으로 갖는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에게 들어온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구약 전체에 다섯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치다 이 하로페라는 이 말 역시 찢어진 그물을 그냥 수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니면 이렇게 골절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맞추어서 골절을 바로 맞추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이렇게 골절이 되고요. 찢어져 버린 그것이 수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질병을 가지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송축해야 될 것은 속량과 사랑이죠. 여기에서 속량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될 구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어떤 위험들 파멸의 위험들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그때그때 건져주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도 위험한 순간들 심지어 죽음의 순간들까지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보다도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 사고로 죽을 그런 확률이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는 그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사람이 그러니까 욕조 속에 들어가지고 급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보다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죽을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누가 여러분 옥조 들어가면서 죽으면 어떻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죽을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 이런 통계를 분명히 알려줘도 왜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일단 비행기를 딱 타고 이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딛고 그리고 우리가 굴러가고 있는 이 자동차가 땅에 이렇게 순간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보다도 훨씬 더 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사람이 죽을 확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교통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느냐라고 보면은 내가 깜빡하고 실수해서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것보다도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차가 와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난 반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런 위험과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답니다. 관을 씌워줬다라는 말은 둘러싸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을 끊임없이 당신의 인자와 긍휼로 둘러싸 주셨다. 지난 반년간 아니면은 지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시편 기자는 그런 인자와 긍휼을 이렇게 송축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얼마나 주의 긍휼과 인자가 크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에서 땅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자하심이 크다. 13절을 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죠? 세상에 여러분 가장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긍휼히 여깁니다. 본문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괭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또 17절에 보면

보게 되면은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기냐하니까 세상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건 라함이라는 말로서, 원래 이 말이 여러분 여자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자궁 안에는 모든 긍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심지어 기행하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보호하고 키우고 공급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부모가 가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 감사하고 송축하고 좋은 것은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짠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벌금 딱지를 딱 붙이면서 이거 더 이상 하지 못해 하시는 어떤 그런 존재가 생각되고요. 참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그분이 나타나서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소원도 품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비극적이고 뭐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이 원래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건강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라 30배는 이루어 주셨구나 다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멋진 것 하나 주시는데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를,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젊은이들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기백과 힘을 주시겠다,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상 더 강조되는 의미는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청춘을 회복하여서 마치 기백과 힘을 가진 독수리처럼 다시 힘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필이면 등장하는 것이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생물체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까지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독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 독수리는 위기를 통해서 더 강해지는 습성이 있다고 하죠. 독수리가 쫙 날아가다가 이 독수리의 습성상 갑자기 균형을 잃고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툭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상 쭉 떨어지다가 몸을 뒤집으면서 날개를 치고 쫙 올라가는, 이게 본능이죠. 그러면서 독수리는 이전과 다른 독수리가 되어간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것은 송축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나도 송축을 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걸리신 사람들은 여러분의 병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서 속량해 주실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과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청춘처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함께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후를 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제가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계를, 뭐 명품 시계 같은 그런 오래된 시계를 가업으로 만들어 왔던 어떤 그 장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계를 요즘은 뭐 다 전자시계 이렇게 만들지만 그 태엽을 하나하나 넣어서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든 시계일수록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계를 만들면 그 장인도 자기가 시계를 만들면 처음에는 좀 요란하답니다.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좀 요란하대요. 그런데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며

제자리를 찾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조용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조용히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시끄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다, 생각이 시끄럽다 이런 표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시끄러운 날, 뭔가 번잡한 날, 여러분 지금 자리를 잡기 위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뭔가를 지금 고쳐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장은 늘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시간이 지나가야 모든 것이 고쳐지고 또 깔끔하게 되면 조용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늘 조용한 삶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가시는 시간, 내 마음에 톱니바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믿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고난 가운데 택하시고 연단하시는, 물론 연단이 우리에게 환영할 만한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간 이후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썸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좀 잘 선곡해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세 곡 듣고 오셨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발효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김치가 발효되는 거잖아요. 또 좋아하시는 요구르트 이런 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작용해서, 그래서 맛과 또 향과 또 식감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과정, 이게 발효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 그 안에서는 아주 분주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시간이 아깝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그 발효의 시간을 줄여버리면 또 다른 맛이 나고 기대했던 맛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뭐가 다 되면 우린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때때로 기도한 이후에 발효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꼭 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내 생각에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맛있는 맛을 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혹시 지치셨습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맛깔나게 내 인생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네, 여러분, 서머 스페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우리의 찬양 여행 시간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뭐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뭐 땅에 심겨진 씨앗 하나만 봐도 심은 다음 날 우리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급해지는 것 같아요. 뭐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폼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나눈 것처럼 발효의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맛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들은 필요하다. 이 여름의 시간, 뜨거운 폭염 가운데 우리가 보내겠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발효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되십니까? 오늘은 그 낙심하는 마음을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은 없잖아요. 오늘의 작은 순종, 또 작은 인내, 그리고 작은 섬김과 사랑이 주님의 손에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 상남교회는 구제헌금인 우분투 헌금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 한국교회를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교회마다 다른 사역에 비해서 전도와 복음의 사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1위가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이고 2위는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아서, 3위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지 못해서, 4위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다 핑계인 것이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어느 거칠고 위험한 해안가에 조그마한 해안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구조대원들은 몇 안 되는 낡은 보트를 가지고 밤낮 없이 바다에 나가 난파당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구해내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후원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돈이 모이게 되자 그들은 낡은 오두막을 헐고 멋진 고층 건물로 구조대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내부에 편안한 가구도 들여놓고 또 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는 멋진 휴게실과 카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해안가에서 큰 배

0: 시대가 난파되어 수십 명의 생존자가 구조대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온몸에 더러운 바닷물과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구조대의 새 카펫과 고급 소파가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구조대 이사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더러운 난파객 승객들 때문에 우리 클럽 하우스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조 활동은 대충하고 우리 회원들의 침묵과 여과를 위한 공간으로 이 건물을 씁시다. 결국 그 구조대는 난파당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만 구조대인 부유한 사람들의 사교클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 앞바다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구조받지를 못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구조대가 구조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그곳은 구조대가 아닌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좋은 건물들이 지역마다 세워졌는데 전도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서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활이 실제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놀라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또 내가 부족해서 또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핑계가 하나님께 통할까요? 아마 우리가 이 핑계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봐라,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재정도 풍족하지 않고 박해받는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복음을 듣고 오는 이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더라도 늘 복음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웅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0: 이스라엘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보금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2화 도끼 대신 십자가

0: 1905년 을사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나라를 빼앗기기 시작한 순간,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1: 명백히 나라를 판 겁니다. 외교권을 넘겨줬답니다. 이제 우리 조선은 스스로 말도 못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체 이따위가 무슨 조약이란 말입니까?
2: 조약은 무슨 나라를 넘긴다는 계약서겠죠.
1: 여기 서명한 놈들 낯짝이 보고 싶네요. 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이따위 쓰레기 문서에 서명했는지.
2: 오늘요, 우리 아버지가 말도 없이 벽에 걸린 태극기를 떼셨어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3: 저도요, 찬송 부를 힘도 안 나요.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점점 힘 없어지는 걸까요?
4: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교권만 뺏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망, 믿음, 기도, 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거라고요. 우리 당장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1: 맞는 말인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인들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따진들 조약이 무효가 됩니까?
2: 찾아가야죠. 가서 되돌려 놓으라고 따져야죠. 물불 가릴 때가 아니려고요.
3: 아이고,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도 만나주겠습니다.
1: 젠장.
4: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죠. 예전 선비들은 목숨 걸고 상소했었습니다. 상소하다 죽는 걸

0: 영광으로 생각하면서요.
1: 좋아요. 그럼 우리도 상소를 올립시다.
0: 예.
2: 상소요? 그런 게 지금도 가능해요?
1: 다시 만들면 되죠.
0: 예전 어르신들은 도끼자루를 들고 성문 앞에서 섰답니다. 상소를 외면하거든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달라는 뜻으로요.
2: 일사각오를 행동으로 옮긴 거네요.
0: 예.
3: 목숨을 건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린 목숨 망설일 거 없어요. 전 찬성이에요.
2: 진짜 하려고요?
1: 강요 안 해요. 내일 새벽 마음 정한 사람들만 함께 갑니다. 각자 도끼 챙겨 나와요. 대한문 앞으로 가서 상소를 올립시다.
4: 한겨울 새벽, 얼음장 같은 추위에도 청년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그 뜨거운 불은 청년들이 손에 도끼를 들게 했다.
2: 새벽인데 사람들이 많네요.
3: 우리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서지 말아요. 기필코 살아서 황제를 뵙던지 아님 죽어서 하나님을 뵙던지 둘 중 하나예요.
0: 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5: 고종 황제님,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살피고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린 조선의 아들, 딸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로 수 세대 전부터 이 나라에서 이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피와 뼈이며 눈물입니다. 이 땅이 조약서 한 장으로 팔아먹을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을사조약을 파기해 주십시오. 받아들이지 못하시겠거든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4: 그러나 외침의 불꽃이 채 타오르기도 전에 총성이 들린다.

0: 반역의 무리들인걸.
1: 반역이라고? 이 땅에 쳐들어온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반역이라고?
0: 말로는 안 되겠군. 멋들어! 모두 잡아!
2: 곤봉이 휘둘리고 칼날이 번쩍였다. 아이의 울음과 여인의 비명, 그리고 무릎을 꿇은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뒤엉켰다. 상소문은 조각조각 찢겨져 바람에 흩날렸고 야심차게 들었던 도끼는 땅에 떨어졌다. 불과 몇 분 만에 청년들은 체포돼 끌려갔다.
3: 아, 죄송해요.

0: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데 상소문은 찢어져 사라져버렸고 이 나라도 그대로네요.
1: 이 굴을 당할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2: 우린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우린 씨앗을 심은 거예요.
0: 씨앗은 무슨, 여기 갇혀버렸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난 포기요. 포기.
3: 포기라고? 뭐 했다고 벌써 포기요?
0: 뭐야?
3: 고작 도끼 상소 한 번은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지.
0: 어? 이 사람이.
1: 그만해요. 저분도 기독교 청년이에요.
0: 아는...

0: 사람이에요?
1: 네, 박용만 씨라고. 기도회 때 만난 적 있어요. 어쩌다가 여기 잡히셨어요?
2: 후일을 위해 잠깐 잡혀들어온 거지요. 곧 다시 나가게 될 겁니다. 도끼 상서보다 더 강력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황해도에서 사람 몇을 데리고 왔거든.
3: 사람들이라뇨?
2: 힘세고 날렵한 자들. 이번 일만 잘 되면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
4: 아니, 뭘 끝낸단 말입니까?
2: 들싸오적. 다섯 놈 다 싹 다 제거할 거요.
0: 살인을 하겠다고?
2: 쉿. 그러니 그쪽들은 여기서 나가거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계시오. 괜히 일 어렵게 만들지 말고.
1: 칼을 쓰겠다고요? 그건 저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2: 똑같아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이미 다 빼앗겼는데 더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3: 그쪽도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돼요?
2: 예수님! 그놈이 예수님!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 아십니까? 칼든 도둑 앞에서 마냥 기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영영 저들 손에서 놀아나게 될 겁니다.
3: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5: 청년들의 소식을 듣고 스크랜턴 여사가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녀의 도움으로 그들은 무사히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스크랜턴 여사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라 잃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마냥 감쌀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3: 여러분, 여기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끓는 마음 때문에 울었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 단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칼에 찔리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칼을 드신 적은 없어요. 칼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2: 그럼 그냥 맞으라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6: 우린 상소문을 읊었을 뿐인데 저들은 우리를 때리고 끌고 와 가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얕잡아 볼 겁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죠.
3: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암살을 계획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주여,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2: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갉아먹는 악을 떼어내고 부셔야죠.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할 겁니다. 맡겨주십시오. 한 번에 악의 뿌리를 싹 다 제거하겠습니다.
3: 아니요. 어떻게 똑같은 악함으로 이기겠다 말하십니까? 오직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죠.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오늘부로 기독교 청년회는 해산합니다. 이건 스크랜턴 목사님의 뜻이기도 해요.
5: 청년회 해산 소식에 청년들의 분노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주먹을 꽉 쥐며 거칠게 울기 시작했다.
2: 대체 왜요? 대체 왜요? 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왜요?
7: 계속 기도만 하는 게 답이라고? 나라가 망해도? 억울하게 매맞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1: 그래,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겠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억울함도 분함도 희미해지겠지. 나 안 할래. 이렇게 비겁하게 살 바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겠어.
8: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1: 싫다고. 다들 약해 빠져서는.
7: 같이 가. 나도 나갈 거야.
8: 이제 우리 어떡하지?
5: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떠났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그들도 울었고 참아보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폭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들은 눈물을 삼키며 떠났다.
3: 이제 몇 명 안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의 울타리를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린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함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떠난 이들. 그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남아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당장 세상을 바꿔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요. 십자가의 길을요. 누군가는 우리를 비겁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약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버텨냅시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2화 도끼 대신 십자가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계수해보면 남는 것이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온전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인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큰 고통도 아니었는데 돌아보니까 모진 고통 어찌 보내왔을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왔으면 됐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내일도 아닌데 괜히 요새는 주머니에 손 못 넣겠더라고요. 꼴 넣으라 그랬더니 누가 주머니에 손 넣으라나 요 말 때문에 요즘 주머니에 손 넣는 일도 정말 눈치가 보입니다.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요. 그렇게 만만한 걸음은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인생사 고통의 시간이 있고요.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실패의 시간도 승리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려할 시간도 있었고요. 허허 헛웃음 치며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나를 만든 것,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것, 나를 조금이라도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시간 엎드려 기도했고요. 울어서 성숙할 수 있었고요. 시쳇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가슴 아프게 시간들을 보내야 될 그 순간도 그냥 울어냈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밀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인생이 고달프고 아파도 감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감사만이 이기는 길이란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요,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 크게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승리를 얻는다라는 말이 요약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거스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를 더하라면 나는 감사를 더하겠다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감사는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감사하는 자기 식구를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존재이지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물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품성이 모자라서 늘 칭얼거리는 사람 역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 좋아해요. 불평은요, 하나님과의 간극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코로 숨만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입으로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내 눈을 깜빡거릴 수 있다면,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밥을 못 먹습니까? 코로 숨을 못 쉽니까? 걸어서 여기에 다 오셨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고요, 감사의 품성이 없고 감사의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가장 평범한 믿음 생활의 루틴으로 주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절기입니다. 감사절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중간 점검 뭐 감사절이에요. 가을이 되면 추수 감사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인공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외적 침입을 받고 질병은 온 나라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라라고 정치인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실컷 지어놓고 나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길바닥에는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준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최고의 선지자는 저는 하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삼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준 이가 하박국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는 의미잖아요. 남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냐고 내가 보듬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선지자들은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저렇게 못난 백성이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껴안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왕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끌어안았던 선지자. 시대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녹여냈던 선지자, 위로했던 선지자, 희망을 말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3장의 문이 열리면 시기오노시라는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기오노시 뭘까요? 클라이막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이 절정의 신앙이냐 이 말씀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납작 엎드려서 세상을 끌어안고 눈물 씹는 사람, 그가 바로 클라이막스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절정의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제사가 사라진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남쪽에는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계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잖아. 형식적 예배를 들으면서 삶에는 방만 했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데 그 형식적인 예배에 집중하여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위기를 겪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야단 법석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풍년이 들고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 지표가 높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고금리, 고물가, 성장이 멈춰지고 직장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위기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진정한 예배를 흠모하고 진정한 기도, 진정한 신뢰를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냐. 최고의 고난의 시대에 최고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 그를 하박국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에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뭘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본문이에요.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기도를 변화시키고 네 인생을 바꾼 게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실패가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반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건강을 주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0: 를 담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어.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을 때도 그때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내용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이 시대의 의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의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위기 시대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하박국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 교회가 어려워져만 가는데 교회의 난제를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백성이 끝났다고 원망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있던 문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정도 믿음을 보였고 신앙을 보였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기도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1: 비록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0: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여섯 가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채워져야 할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마땅히 있어야 될 여섯 가지가 모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해요? 성경은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대요. 하나 남아있는 게 있대요. 나를 떠나지 않은 게 있대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드는 그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기뻐해.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하박국이에요. 걸핏하면 남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랍니다. 내 불행도 누구 때문이고 내 실패도 아무개 때문이고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악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뭘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고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감사하다 싶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다 느껴지면 그게 범사에 감사.

않잖아요. 남들처럼 풍족하지 않지만 이만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큰 사고 당하고 구사일생 살아났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큰 사고 없이 하루 산다. 이게 범사에 감사잖아요. 죽을 병 걸렸다가 의사가 못 삽니다. 근데 살아난 것이 기적이고 감사하지만 살면서 그만한 병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감사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최후라는 단어와 통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산 사람이요, 죽으면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평생 감사하며 산 사람만이 눈 감으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말로 하셔야 됩니다. 위로가 되지요. 갑자기 듣고 싶지 않은 감사는 뒤에 나옵니다. 쉬운 감사는 앞에 나옵니다. 말은 눈에 보이는 품성이자 신앙입니다. 말은 귀를 통해 들려오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말은 탄로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입을 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끔 돼 있는 게 언어예요. 유아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른 아이,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지요. 칭찬과 격려가 없습니다. 인격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 입을 열면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몸에 상처밖에 없으니 입을 열면 상처의 언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품성, 영성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언어, 자신이 변하고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자기 영성관리, 가정관리, 교회 생활 관리, 사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예쁘게 하세요. 아무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말을 예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쁘게 하는 법을 배우세요. 가정에서, 구역에서, 회사에서, 교회 안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로 예쁘게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품속으로 내가 바뀌면 꼭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품성이 달라지지 않으면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코팅된 약이 있잖아요. 코팅 위에 캡슐 있잖아요. 그건 효과 있는 거 아닙니다. 캡슐 안에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코팅된 약이 사실 벗겨지면 쓴 물이 튀어나오잖아요.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자기 귀에 들립니다. 자기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품성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을 해도 자기 귀에 들리지요? 자기 뇌에 각인되어 새겨집니다. 그리고 품성이, 영성이 건강하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말이 쌓이면 인격이 되고요. 인격이 쌓이면 운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있어요. 성공의 품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실패할 수

0: 밖에 없는 언어가 있고요. 품성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언어가 있고요. 불행한 품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내 품성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내 인격을 밝은 인격으로 바꿔주세요. 내 영성이 긍정적 영성으로 바뀌어주고 바뀌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혹시 내가 말로 실수할까 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할까 봐서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할까 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입만 열면 밝은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입을 열면 긍정적인 말이 감사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라지고 나니 입만 열면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자기 신앙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감사 절기를 지키며 열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감사절. 이게 맥추절이자 수장절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컷 말로 감사하자 해놓고 본론은 이거 아이가.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뭔 물질이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만 받으세요. 상식입니다. 심은 것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 피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늘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눈을 그냥 중심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 모든 게 보여요.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니까 내게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1: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적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보도즙들의 새 보도즙이 넘치리라.
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드리는 이 주일도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 감사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헌의 개념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릴 만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바쳐도 소를 바친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사실은요 예배 가운데 있는 물질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물은 예배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봉헌은 예배하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짓 한 번,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감사의 방법, 감사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통의 시대에 더 크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에 더 향기롭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 더 큰 승리입니다. 국내외 어디를 두루 살펴봐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때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때 신앙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0: 본문 하복곡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1: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0: 오늘 맥주 감사절

0: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새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찾고 계시면서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보낼 시간, 어플 메시지 보낼 시간입니다. 오늘도 꽁투 퀴즈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정답 보내시면 맞힌 분에게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

0: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교회 방학생들, 방학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교, 이렇게 정답 옆에다가 써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1: 전영천입니다. 천사가 빠졌네.
0: 영원한 천사, 그거 빠졌네 오늘.
1: 네, 오늘 네. 빠졌네요. 아이고.
0: 자, 고현 집사님도
2: 네, 너무 나와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꽁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잘 듣고 너무 웃지만 마시고 정답 보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웃다가 정답을 안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이게 문제.
0: 특별히 이제 방학생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재밌다. 예.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우, 네. 재밌네 하고 라디오 끄면 안 돼요.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장, 한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한 줄로 쭉.
0: 아, 쭉쭉쭉.
1: 쭉쭉 한 줄로.
0: 그래가지고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선물을.
1: 아, 그럼요, 그럼요.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0: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예. 선물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예, 많이 준비됐어요. 아, 자, 아주 그냥 너무 자, 차요, 너무 차.
0: 문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우리 준비됐습니다.
0: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0: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샵 1069번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예요.
1: 예.
0: 전국 어디서나 50번의 유료문자인데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1: 예.
0: 어플 메시지는 공짜입니다.
1: 예. 예.
0: 극동방송 어플.
1: 어플 있습니다.
0: 어플 가신 분들
1: 예. 어플
0: 그쪽으로 예. 회원가입을 해야
1: 예. 그래야
0: 메시지를 예. 보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와, 전영천 목사님 기다렸다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8845번님.
1: 예.
0: 자,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아주 좋아하고
2: 벌써 계세요. 재밌대요.
0: 그러니까 너무 재미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정답
1: 아, 문자는,
0: 보내는 걸
1: 문자는 못 보내.
0: 특히 방학생들.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
1: 예.
0: 옆에다가 꼭 몇 년 방학
1: 예.
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무교생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1: 예.
0: 힘찬 목소리 기다렸다고 또 4827번 님도 오셨고 벌써 재밌다고 1번 님.
1: 이거 어쩝니까? 이거.
0: 자,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세계로 갑니다.
1: 예?
0: 저희가 이제 꽁트 하니까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집중하시고. 근데 끝에다가는 무조건 예, 저희가 퀴즈 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2: 배고픈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곱 홈쇼핑의 메인 쇼호스트 고현입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 두 번 다시 이 가격, 이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초특가 타임 세일. 자,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국산 붉은 팥 100%,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끓여낸 웰빙 야곱 팥죽입니다.
2: 예, 구성이 미쳤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뜨끈한 죽 한 냄비에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한 설탕 고명까지.
0: 와우, 꽉 찬 구성 너무 좋은데요. 자,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 카드는 안 되죠?
2: 당연하죠.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닭 한 가지 현물 결제만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신 장작권. 그 장작권 딱 하나만 양도해 주시면 이 모든 구성을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자, 서두르시고 전화 주세요. 어머,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었네요. 여보세요, 고객님.
1: 산에서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냥꾼 애서라고 합니다. 아, 화면 보니까 침이 고여서 참을 수가 없어. 그 죽 제가 삽니다.
0: 아이고, 애서 고객님, 목소리에서 이미 공복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결제 조건 확인하셨죠?

0: 보미
1: 퀴즈
0: 호.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0: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로운 장작권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1: 아, 그래요. 여기 장작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가져가. 빨리 죽여놔 주어. 현직진 안단 말이야.
2: 네, 에서국이님. 쿨거래 감사합니다. 장작권 양도 계약 완료. 바로 배송 출발합니다.
0: 에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야곱 죽 세트 배송 완료됐습니다. 완료.
1: 와, 죽인다. 죽인다. 죽여. 촉촉. 야, 죽인다 정말. ASMR. 아, 너무 맛있어. 와우.
0: 에서 고객님의 충동 구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앞에 당장 배고픔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중한 영적 축복과 가치들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건 아닐까요? 야곱 홈쇼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에서가 사냥 후 몹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에게 장작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
1: 예, 음식.
0: 저희가 꽁트하면서 뭐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1: 네, 나왔어요. 네.
0: 그리고 막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 뭐가 막 죽인다고 막 죽여. 아우, 죽인다.
1: 완전 죽겠어.
0: 아우, 죽인다. 막 이러면서.
1: 아우, 완전 죽겠어. 완전
0: 그러니까. 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는 주간식입니다. 여러분.
1: 예,
0: 주간식.
1: 예.
0: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1: 예.
0: 자, 빨리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늦게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마구잡이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무나 막 선정해가지고 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1: 와, 죽인다.
0: 그 대신 이제 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1: 예.
0: 정답을 맞춰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분들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1: 예.
0: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써주셔야
1: 예. 예.
0: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1: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팍팍 드립니다. 팍팍 드려요. 아, 완전히 내가 선물 고를 수 있어. 아, 거기다가 또 덩달아 또 소개한 분들 또 특 선물 드려.
0: 오, 좋습니다.
1: 예.
0: 자, 어떤 분이 지금 피자라고.
1: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장작권 피자 바꿀 수 있나?
0: 피자.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뭐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자 땡이었습니다. 땡이었어요.
1: 예.
0: 샵 1069번으로
1: 예.
0: 여러분께서 정답 일단은 주간식이니까
1: 예.
0: 주간식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자 방학생 무교생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방학생 무교생 어우 막 연기자 같다고 어우, 연기자급이네요 라고 모두 모두라고 했네요 목사님.
2: 네.
1: 아 모두 안 되나?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
0: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네요.

0: 야곱의 축복. 네. 찬양했는데요. 아우, 지금 저희가 놀래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기절할 뻔했어.
0: 방학생들이 오늘 아우 뜨겁네요. 뜨거워.
2: 와, 오늘 온도만큼 오늘 30도가 네. 넘었는데 온도만큼 네. 뜨겁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들이 오늘 또 그리고 선물을 아주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1: 예. 예.
0: 지금 방학생인데 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확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확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기를 준비했잖아요.
1: 예, 보기를 준비했죠.
0: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예. 지금 목사님이 에서였잖아요.
1: 예.
0: 목사님이 에서였고
1: 예.
0: 어 야곱은 지금 야곱은 안 나왔어요.
1: 아, 예, 예. 노래가 나왔어 노래가.
2: 네.
0: 야곱은 노래가 나왔고 예. 우리 고현 집사님과 제가 쇼호스트로 변신해가지고 네. 장작권을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쇼로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홈쇼핑으로 예. 꾸며봤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장작권을 갖다가 이 음식으로
1: 예.
0: 야곱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1: 예.
0: 그렇죠? 아, 이 음식은 뭘 그지? 오늘 목사님의 연기가 막 죽인다고 그렇게.
1: 아, 죽이면 네. 안 돼, 죽이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0: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끝끝내 나는 피자다 이러면서 또 보낸 사람도 있고. 자, 피자는 아니에요. 피자는 아니고.
1: 땡땡땡땡.
0: 자, 그러면은
1: 예.
0: 보기.
1: 예.
0: 나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0: 보기 한번 목사님 예. 내주십시오.
1: 1번 팥죽, 2번 깐죽, 3번 식은죽, 4번 시래기죽.
0: 그렇습니다. 자,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1: 아, 전복죽도 있고요. 호박죽도 있고요.
0: 그러니까 사죽을 못 쓴다.
1: 판죽도 있고 반죽. 사죽도 있어요.
0: 후보로 적어놓은 거를 다 지금 읽고 계시네 목사님.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1: 예.
0: 딱 땡기는 게 있습니다.
1: 예. 있어요, 그거.
0: 이걸로 장작권을 에서가 예. 팔았어요.
1: 예.
0: 야곱에다가.
1: 예, 맞아. 아,
0: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유, 참.
1: 아, 저도 가끔가다 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못 나잖아.
0: 그러니까.
1: 또.
0: 자, 샵 1069번으로
1: 예.
0: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1: 예.
0: 선물 받을 수 있고 통화 가능 쓰신 분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1: 예.
0: 극동방송 어플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방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1: 예.
0: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 죽겠다고. 오늘 뭐 죽는 사람이 많네.

0: 죽인다, 뭐 죽이다,
1: 어,
0: 죽이다, 죽는다.
1: 완전 시적거리가
0: 식은 죽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어, 아직 정답 발표하기 전에
1: 예, 제일 먼저 보낸 분,
0: 좀 빠르게 네. 보낸 분들 있잖아요.
2: 가장 빠른 분. 예.
0: 가장 와. 빠른 분.
2: 대단해요, 이렇게 가장 빠른 이게. 시간에. 어.
0: 그다음 가장 빠른 6083.
1: 예, 축하합니다.
2: 와.
0: 6083. 이야. 아주 빠르게 보냈습니다. 어,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좀 늦게 보냈지만
1: 예. 중간도 괜찮아. 이제
0: 아,
1: 막 시작이
0: 늦게가 아니라
1: 예. 이제 그래도, 막 시작이야.
0: 그래도 빨리 보낸 0430. 0430번이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1: 예.
0: 중간은 가자 한번 해볼까요?
1: 와, 그래,
2: 네, 중간 한번.
1: 우리 중간도 괜찮아. 항상.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 항상. 어.
0: 자, 중간은 가자. 중간은 가자. 8943.
2: 와.
0: 8943 축하드립니다. 자, 저기 좀 뒤로 좀 가 가지고.
1: 뭐 끝도 괜찮아. 마지막도 괜찮고 끝도 괜찮아. 무조건 드려, 무조건. 예.
0: 자, 저기 뒤로 가 가지고
1: 예.
0: 1399.
1: 13 와우
0: 1399
1: 네. 예 축하합니다. 와, 좋아요. 뭐 하나 더 하나 더
0: 하나 더 하나 더
1: 예 하나 더
2: 와
0: 꼴등에게 선물 좀
1: 예
0: 재미있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잘 듣고 있대요.
1: 예
0: 자 5537
1: 5537
2: 와 아. 와, 야, 선물이 넘치네요.
0: 늦게 들어와도
1: 예.
0: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1: 예
0: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 우리 전혀 괜찮아.
0: 그렇습니다.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이냐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 무교 교회 안 다닌다라는 정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잠시 뒤에 정답 발표합니다.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깨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로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학을 오늘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정답을 고현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팥죽.
0: 그렇습니다, 팥죽. 아니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러니까. 애서가 그걸 팔아요 장작.
2: 아 우리도 팔았잖아요 지금요.
0: 예?
2: 우리도 팔았어.
0: 우리도 팔았어요?
2: 지금 방금 팔았어요.
0: 팔았습니까?
2: 예, 팔았어.
0: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장작권을 팔아버려가지고

0: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간 거죠, 목사님.
1: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아.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쫓아가거든요.
0: 네네.
1: 눈에 앞에 보이는 거. 배고프니까 쫓아가고 삶이 힘드니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쫓아가는 게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1: 우리 이 시간 예. 싹 돌리는 것도 이게 네. 아니다 할 때 들려질 때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인생에 팥죽 같은 거가 참 많잖아요.
1: 아,
0: 그거 보다가 아우 막. 어우 여행이 팥죽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1: 그렇죠.
2: 아, 맞아요.
0: 한두 번 막 빠지면서
1: 맞아요.
0: 이렇게 방학이 되죠.
1: 친구도 팥죽이 되고 물질도 그러니까. 팥죽이
0: 그렇습니다.
1: 되고 뭐 건강하겠다고 띠박질하면서 등산도 팥죽이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등산하지 네네. 말라는 거 아닙니다.
0: 네. 예. 자 오늘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
1: 예.
0: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생방송 중에 안 되면 방송 후에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돌리도록
1: 그렇죠,
0: 하겠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무조건 선물을 방학생들, 무교생들에겐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1: 예.
0: 우리 전화 되는 분들 한번 전화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1: 예.
0: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고
1: 예.
0: 자, 우리 방학 중에 최고의 방학생
1: 오우 대단해요.
2: 몇 년인가요?
1: 아, 예, 3073번님.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뭐 한 세대인데 뭐.
0: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방학생 중에서는 방학이 제일 그래야죠. 길어가지고.
1: 아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0: 받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예 예.
3: 자, 아, 어떻게?
0: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3: 안녕하세요.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집이죠 집.
3: 저 경남 양산이요.
0: 양산, 경남 양산.
3: 네.
0: 집이세요 지금?
3: 아니 차 안에 가려고 하다가.
0: 네.
3: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자도 번호가 나와가지고.
0: 가려고 하다가. 오 네. 타이밍 너무 죽인다.
1: 아니, 죽인다 우리.
3: 제가 전화 가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1: 아니요 받으실 네, 줄 아니까
3: 몰라요.
0: 근데 일단은 오늘 최고의 방학생이어가지고요.
1: 예.
0: 25년. 예.
3: 깜짝 놀랐네.
0: 깜짝 놀랐어. 혼자 지금 어디 가시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3: 네, 이제 병원을 좀 가려고.
0: 병원에 가려고? 아,
3: 네네.
0: 그래. 잠깐만 저희가 통화 한번 합시다.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3: 방송 들은 지는 좀 됐어요.
0: 좀 됐어요? 오늘 새싹으로 네. 문자는 처음 주셨네요?
3: 네, 처음. 어제 정말 큰 그걸 받고.
0: 어제 뭘 큰 걸 네. 받았어요?
3: 어제, 그 사무실 나오고 있는데
0: 예.
3: 오프닝 찬양 듣는데 너무 뭉클해가지고 아, 저 이제 방학
1: 끝내야죠.
0: 끝내야 될 것 같다.
3: 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1: 예. 오늘 또 연결됐네.
0: 어제 네, 어제 전... 혹시 뭐 새끼라 오프닝이요?
3: 네.
0: 아 제가 어제니까 옛날 우리 추억 얘기하면서
3: 네 맞아요.
0: 주님
3: 맞아요.
0: 내가 여기 있어온 이 찬양 들려드릴 때.
3: 네네네네네.
1: 제가 눈물 날려고.
0: 그때 몽글몽글 네. 하셨구나 마음이.
3: 와. 네, 그 노래 제가 중학교 때.
0: 아, 그러니까.
3: 너무 좋아했던 가지고.
0: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프닝에서 네. 옛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선교에 관한 책,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옛날에 썼던 네. 일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우리 한번 네.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 예, 예, 예.
3: 네, 네.
0: 야, 어제 오프닝이 우리 3073번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쓰게 하셨네.
1: 와,
0: 와
1: 소름 돋아 지금.
0: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1: 와,
0: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결심하셨군요.
3: 네, 네, 사실 어제 보내고 싶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고 오늘 조금 앉아가지고 오늘 근데 너무 재밌는 꽁트를 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3: 저분들 다 뭐지?
0: 저기 지금 배우 하셔도 되겠다고 목사님.
3: 맞아요.
0: 우리 목사님 팬이시죠? 예.
3: 아우 진짜 완전히.
1: 아, 그러니까 잘 생겼어요.
3: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빨개지셨네. 자, 우리 3073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지 기억하세요?
3: 아, 저 기억은 많이 했는데.
0: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산균. 아우,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유산균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어제 것까지 같이 드리기냐?
0: 어제 것까지?
1: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풀다, 곡감 풀 때, 완전히.
0: 그럼 커피 하나 더.
1: 커피 하나 더.
0: 커피. 네.
1: 와, 분위기 맞다.
0: 아, 커피 하나 더.
1: 와, 분위기 맞아.
0: 자, 그러면 우리 3073번님, 우리 좋아하시는 아. 목사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한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아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 오프닝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저도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꼭 3073번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저 따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네.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3: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 아멘. 감사합니다.
1: 아, 이분은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예. 네. 아, 있어요.
0: 자, 우리 3073번님, 양산에서 네. 어디 교회를 소개시켜드려야 될까요? 갈 교회가 있나요?
3: 아, 저 사실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큰 교회를 안 다녀봤다 보니까 좀 네. 두려운 게 있어서. 네. 좀 작은 교회를 지금 금방 서치를 하고 있어요.
0: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크지 네. 않은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0: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네.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셔서 다음 주부터는 네. 또 즐겁게 더 이 방송 계속 들어주시고. 네. 알겠죠?
3: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해요.
3: 와.
1: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와. 자, 이렇게 너무 또, 좋네요. 네.
0: 진짜. 이렇게 또 이분이 진짜 기분 좋게 네.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방학생.
1: 아, 빨리 또 해야 돼. 네.
0: 두 번째 방학생.
1: 예.
0: 자, 또 한번 연결을 한번.
1: 오, 이분도 두 분도. 예, 7110번님.
0: 저희가 사전에 이게 연결이 아니라 지금 생방송 중에 예, 예. 이렇게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서 몇 년 방학이라고 주신 분
1: 중에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21년 됐네. 7110번님. 팥죽도 맞추셨고.
0: 네. 자, 이제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예.
0: 일반 전화예요. 7110번님 꼭 받아주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들 저희가 전화할 거예요. 무교도 전화할 겁니다. 7110번님이 안 받으시네.
1: 한 번 다시 해야죠. 21년이라서 사실은 네. 시그널이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2: 연결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예,
1: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0: 자, 우리 7110번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일반 전화. 오후 3시 시간대는 일반 전화는 그냥 받으시면
1: 네,
0: 돼요.
1: 받으시면 네. 돼요. 예, 예.
0: 보이스피싱 아니고 아주 좋은 전화입니다. 아유, 안 받으시네.
1: 아유, 이런 참.
0: 안 받으십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예. 우리 무교 한번 전화해 볼까요?
1: 예.
0: 무교.
1: 와.
0: 무교 한번
1: 잡아. 예. 네. 팥죽 맞추셨어요. 근데 아마 네. 옆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꼭 도움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3062번님.
0: 3062 무교생. 전화 갑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1: 예, 1번 전화입니다. 1번 전화 자. 갑니다.
0: 여보세요?
4: 아, 네,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가요?
4: 아, 아닙니다. 운전은 아니고 그 일하면서 그 해반 한번 문자를 했는데 연락이 왔네요.
0: 어우,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4: 처음에 맞습니다.
0: 예?
4: 처음에 네, 맞아요.
0: 처음에 무교. 3062, 3062번님. 지금

0: 그럼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0: 경기도
1: 있어요.
0: 경기도 어디요?
1: 경기도 초월이라고 있는데.
0: 어디요?
1: 초월이요.
0: 초월?
1: 네, 곤잠 쪽이에요.
2: 아, 곤잠 쪽, 예, 맞아요. 곤잠, 초월.
0: 곤잠, 초월.
2: 예.
0: 어.
1: 네네.
0: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1: 아, 예. 저희 팀장님이 이 방송을 좀 많이 계속 들으면서 일하셔가지고.
0: 팀장님이요?
1: 네네. 어. 그래서 한 번, 그래서 저랑 일 몇 번, 저 집 많이 들어지면서 한 번 몇 번 얘기를 나와가지고.
0: 예.
1: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0: 팀장님이 옆에 지금, 팀장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어, 팀장님 옆에 계시는구나. 팀장님이 네, 항상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나 봐요.
1: 어, 네, 맞아요.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계셨어요.
0: 어, 그래서 오늘 정답도 맞추셨고. 팀장님이 알려줬나요?
1: 팀장님이요?
0: 예.
1: 네.
0: 어, 팀장이 알려줬구나.
1: 네.
0: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주 죽이네, 오늘. 죽여.
1: 한번 해보라 해서, 해봤는데, 되네요.
0: 와, 진짜. 좋은 일터에서 좋은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네요.
1: 아, 네.
0: 자, 오늘 무교라고 보내셨는데, 교회 한 네, 번도 맞아요. 안 나가봤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나가봤나요?
1: 군대 있을 때 말고는 없긴 한데.
0: 군대 있을 때.
2: 군대.
0: 군대 있을 네, 때 좀 네. 나가봤군요.
1: 네, 군대 있을 때는 뭐, 그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
0: 진짜요?
2: 네.
0: 종교별로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아, 종교별로 선택, 아, 그나마 저는 기독교가 제일 편했기 때문에.
0: 아, 기독교가 좀 좋아서 어딘가는 갔어야 네. 되는데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갔군요.
1: 네.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네. 얘기, 뭐 교회 얘기 한 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1: 피해님은 그냥 차 타고 하면서 그냥 좀 몇 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죠.
0: 그렇군요. 방송 들은 지는 그럼 꽤 되셨겠네요? 옆에서 일하시면서?
1: 네, 진짜 꽤 됐어요.
0: 예?
1: 네? 몇 년 됐어요.
0: 막 이렇게 네.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들으셨겠는데?
1: 그래요?
0: 전화 연결 정도는 못 들으셨나 보구나.
1: 아, 이제 저가 이렇게.
0: 아,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1: 한쪽에서,
0: 또.
1: 네, 일하다
0: 예,
1: 보니까.
0: 예. 자,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 자세히는 못 들어봐요.
0: 야,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1: 그래요?
0: 본인 거 하나, 팀장님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2: 그치.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1: 네네.
0: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잠깐만, 저 친한에서 들려가고 있거든요.
0: 예. 아니, 일단 본인 거 고르세요. 본인 거. 본인 거. 여보세요?
1: 아, 네.
0: 예, 선물 어떤 거?
1: 연어가 있다고요?
0: 예,
2: 예 연어.
0: 연어 드려요?
1: 연어, 근데 네, 연어도.
0: 연어?
2: 예.
0: 자, 연어. 네. 자.
1: 네.
0: 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팀장님 옆에 계시죠?
1: 네네.
0: 네, 팀장님 한번 바꿔보세요. 팀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네.
0: 저 김인수 PD인데요.
2: 장로님 목소리, 장로님.
0: 그러니까, 목소리에 딱 뭔가, 영적인 촥 뭐가 기름이 슉슉슉 흐르는데
2: 예.
0: 팀장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0: 지금 우리 306이 청년인 것 같은데 전화 연결돼서 지금 네. 선물 골랐거든요.
1: 아, 네.
0: 팀장님 것도 하나 드리기로 해가지고 팀장님 뭐 드릴까요? 새끼라 선물 가운데.
1: 전에 뭐 했나? 좀 연어로 했어요.
0: 연어로 했습니다.
1: 아, 저도 연어.
0: 알겠습니다. 예. 연어로.
2: 예, 오늘 자, 연어 잘 팔린다.
0: 우리 지금 306이 우리 무교생하고 영겹기도 할 테니까요. 이 네.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좀 잘 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
1: 네.
0: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예, 네,
0: 우리 청년 다시 한번 바꿔 주십시오.
1: 예. 네. 네, 여보세요.
2: 예.
0: 네. 자, 우리 306이번 님.
1: 네.
0: 군대에서 잠깐 몇 번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네. 제대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306이번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1: 네.
0: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1: 감사합니다.
0: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네. 한번 모셔서 나중에 천국 소망도

0: 좀 갖고 그런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1: 아, 네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1: 예,
0: 하시죠.
1: 저 따라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2: 아, 네, 그렇습니다.
1: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제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0: 아멘. 자, 우리 3062번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2: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형제님, 청년이
2: 네네.
0: 아주 이렇게 수용적이신 것 같아.
3: 네.
0: 이렇게 팀장님이 방송 들으라고 하면 듣고,
1: 그러니까.
0: 정답 보내라고 하면
2: 아유.
0: 보내고,
2: 재밌어요.
0: 이게 일터에서 쉬운 게 아닌데,
1: 그렇죠.
0: 일단 우리 팀장님이 또 훌륭하신 분 같고, 우리
2: 굉장히
0: 형제님, 네?
1: 잘해주시니까. 예,
0: 잘해주시고,
2: 잘하니까.
0: 잘해주세요. 그 팀장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팀장님이세요.
2: 네.
0: 아마 이렇게 보실 때 진짜 좋은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가보시고,
2: 네네.
0: 그래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게 되는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예, 이번 주에 꼭.
0: 이번 주에 곤지암이라고 했잖아요.
1: 예, 좋아요. 예.
0: 팀장님이 곤지암에서 사시고 곤지암에서 교회 다니시나요?
2: 네, 맞아요.
1: 그럼 팀장님께서 이번
0: 네.
1: 덕분에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같이.
0: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예, 아니면 다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도 쓸수 있으니까 방송 후에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또 주일날에 또 팀장님하고 같이 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2: 그래서 방송에서 한
0: 그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 비밀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아무튼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예,
3: 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이야, 이렇게
3: 와,
1: 또.
3: 오늘 유난히 너무 감사한 날이네요,
1: 그러니까
3: 진짜.
1: 말이에요.
3: 네.
0: 자, 유난히 감사하고, 유난히 또
3: 네.
0: 바쁜 날입니다.
3: 네.
0: 방학생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3: 네.
1: 또,
0: 시간이 왜 이렇게, 오우, 왜 이렇게
3: 빨리
0: 빨리 가오냐.
3: 해야겠어요. 와.
1: 아직 할 일이 많은데.
3: 네, 엄청 오늘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1: 자. 예. 8224번님.
3: 네.
0: 자, 8224번님.
3: 네.
1: 방학 15년인데.
0: 15년 방학.
1: 예.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힘들 때.
0: 이분이 지금 되게 바쁜 중에
1: 그렇죠.
0: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1: 예.
3: 네.
0: 오타가 오늘 어마어마하십니다.
1: 아니, 뭐두 개밖에 안 돼요.
0: 오타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1: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0: 다 알아들었습니다. 파죽이라고 했는데 팥죽이고.
1: 예.
3: 네.
0: 15런인데 15년.
4: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4: 감사합니다.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
0: 예, 지금
4: 많이 방송 들었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4: 차를 세웠습니다,
0: 차를 세웠어요?
4: 장갑차.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전남 광주입니다.
0: 전남 광주.
4: 네.
0: 15년 방학생 맞으세요?
4: 사실은 더 됐습니다.
0: 더 됐어요.
1: 더 가는
4: 예,
1: 한 9.
4: 뜸뜸 다니긴 했는데 안간 지가 한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0: 아, 더 됐는데 그래도 15년 그 사이에 그래도 한두 번 가봤습니까?
4: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또 멀리 일 다니고 그러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1: 예.
4: 네, 다니면서
1: 화물차
4: 네,
1: 운전하시는데
4: 근데
1: 다니시고.
4: 은혜 하나님 생각나면은 기독교 방송 틀면 우리 저기 듣고
1: 예.
4: 은혜 많이 받고 빨리
0: 예.
4: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0: 네. 빨리 가야지, 교회 가야지.
4: 예 그리고
0: 우연히 듣게 됐나요, 방송은? 누구 소개로 들었나요?
4: 방송을 원래 기적교 방송을 좋아합니다.
0: 아 원래 옛날부터 들었군요.
4: 예, 예. 예, 다녔기 때문에.
0: 다녔기 때문에.

0: 예. 네. 자,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1: 네.
0: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잘 밀어드릴게요. 응?
1: 네.
0: 잘 밀어드릴게요. 일단 선물 투척합니다. 자,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서
1: 커피를 좋아합니다.
0: 커피를 좋아하시면 예, 예, 예. 저희가 예. 더치 커피도 드리고 예. 드립 커피도 예. 드릴게요.
1: 예.
0: 두 가지 감사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 대신 커피 드시고
1: 네.
0: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제
1: 빨리 가고 싶습니다.
0: 이번 주부터 가야 돼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사인 주셨을 때 미루면 안 되고 이번 주부터 네. 가셔야 되니까 자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예, 저 따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죄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화물차시기 때문에 예. 힘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자 우리 8224번님 가실 교회가 광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건강한 교회를.
1: 큰 교회 있습니다.
2: 있어요.
0: 갈 교회 예. 있습니까?
2: 예.
0: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금방 이렇게 기도한 대로요 결단하셔서 용기 내셔서 꼭 가시고 다음 주에 문자 한번 주십시오.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제 마지막 네. 통화가 될 것 같은데
3: 네.
0: 알고 보니까 제가 예. 놓친 네. 분이 있어요.
3: 와, 와우.
0: 최고의 방학생이 네. 또 있었네요.
2: 예, 6256번님.
3: 네, 30년
0: 방학생이 있었어요.
2: 와, 한 세대가 그냥 방학생이 있었거든요. 예, 6256번님, 방학 30년입니다. 일반자로 가니까 이렇게 싹 받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통화하고 교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자, 30년 방학생 팥죽 맞춰주신 분 신호 가고 있습니다. 6256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인데
2: 예.
0: 오늘 초반에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3: 네.
0: 30년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6256번님 어디 가셨을까? 자,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 예.
0: 한 번만
2: 예.
0: 더 해볼게요.
3: 네.
2: 6256번님, 30년 방학이고, 30년 방학. 자, 이제 받으셔야죠.
4: 말을 안 했다는 거야.
0: 자, 예.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네네. 저, 김인수 PD인데요.
5: 예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0: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5: 아 정차가 안 돼요.
0: 정차가 안 돼요?
5: 죄송합니다.
0: 예. 아니에요. 30년 방학생이죠?
5: 예예.
0: 그럼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5: 예 알겠습니다.
0: 일반 전화 꼭 받아주세요.
5: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5: 예.
2: 예.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0: 예. 시간이
2: 네. 그래도 한번 빨리
0: 아이고 한번 또 해요?
3: 예, 한번만 할까요?
0: 한 번 더 해.
2: 빨리.
0: 자.
3: 우리 피디님 빛의 속도로.
0: 자, 우리 4088.
2: 네. 예.
0: 4088.
2: 4088 님.
0: 네. 4088.
2: 12년.
0: 12년.
3: 네.
2: 12년.
0: 12년.
2: 4088.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5: 예.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5: 네.
0: 12년 방학생 맞죠?
5: 네.
0: 운전 중 아니세요?
5: 아니에요.
0: 어느 지역이세요?
5: 여기요. 종로구 승인동이요.
0: 종로구?
5: 네.
0: 옆에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5: 네.
0: 예. 방송은 네. 예전부터 들었는데 오늘 처음 문자 주셨죠?
5: 네. 예전 여기는 저기 권사님, 장로님 하는 저기라 사업체라
0: 예.
5: 계속 듣고는 있어요.
0: 거기서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0: 하게 되시는군요.
1: 네.
0: 권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권사님들?
1: 네.
0: 오,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1: 네.
2: 아, 근데
0: 12년 동안 방학인데 방송 네.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찔리고 가야겠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1: 아, 조금. 이 교회 문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0: 나오셨구나.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시어머니가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아. 그냥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요. 어느 정도 싫어해야지,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0: 예, 예, 예. 자, 우리 4088번님 시간이 없어서.
1: 네.
0: 일단 선물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본인 원하는 선물.
1: 아직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
0: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방송 끝나고 우리가 선물을 네. 네. 본인한테도 드리고 옆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드리고 좀 드릴 수 있는 네. 거 할게요.
1: 네.
0: 방송 끝나고 저희가 다시 네. 전화 드릴 테니까 그 어려움도 네. 좀 얘기하시고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네. 네.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2: 예. 예.
0: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2: 예. 예.
0: 잠시 뒤에 전화를 드릴게요.
1: 네.
0: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분까지 일단은 했지만 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3: 네.
0: 자, 오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에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부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입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12장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윗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범죄한 다윗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나 방송에 더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에 마음을 더 쓰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대단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과 믿음으로 맞서 싸웠고, 또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제압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가져오게 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는 사울의 시기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마음이 나태해지고 안일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생각지 못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많은 장수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통치를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방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도 없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11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처음 보고 미혹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할 때, 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그를 죽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악한 일을 다윗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해 임신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무려 1년 동안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볼때 악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을 가만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외면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죠. 또 다윗을 향하여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1년을 지냈을 때 그 다윗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감이 드는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가슴이 아픈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심으로 마귀에 사로잡힌 다윗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키우는 이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가족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하고 지내므로 딸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소나 양 중에서 짐승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대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저지른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두고 전쟁터로 나간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값의 네 배를 치루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강한 목소리로 책망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갈로의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이고 최고 권력자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강한 책망은 다윗을 얽어매고 있던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피하고 덮으려고 했던 다윗은 이제야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사탄은 힘을 잃었고 다윗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방망이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음란한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하실 때에 너무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탐내고 부러워하는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일하고 나태한 속에서 사탄의 밥이 되었고 1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의 영을 깨우지 아니하셨다면 다윗도 사울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양심이 깨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깨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지우십니다. 9절부터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갈로의 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손의 갈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치 말이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가치 없게 여긴다, 보잘것없이 여긴다, 멸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게 여긴다, 보잘것없이 여긴다, 멸시한다. 이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이 뭐냐?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지키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주인의 아내들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러한 은혜들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다윗의 범죄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다윗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과 그의 왕위를 보존해 주시지만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며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내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 책임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죄의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죠.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또한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달아가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지은 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죄는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탄은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이고요.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뭔가 답답하고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림직하고 뭔가 뜨뜻하지 못한 어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는 내가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외면한다고, 묻어둔다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는 힘을 잃게 되고 사탄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뜨뜻하지 못하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이고요. 아마 그 후에는 사울보다 훨씬 더 폭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무서운 죄에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신 것은 다윗을 미워하시거나 다윗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0: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 아니십니까? 다윗을 깨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이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진흥의 마산주안교회 곽동강 목사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맥주감사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마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를 찾을 때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하라.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올 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도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CTS가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 SM 진행의 곽동강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 하나에도 기분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초록불이 보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막 신호등 앞에 도착했는데 빨간불로 바뀌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저 색깔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우리 마음도 함께 움직였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초록불은 좋아하지만 빨간불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답답하고 멈춰있는 시간은 괜히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신호등에 초록불만 있다면 얼마나 위험해질까요? 멈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죠. 하나님은 때로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제는 용기 있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신호등이 켜져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신호든 그 신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멈춤도 은혜이고 기다림도 은혜이며 출발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저녁 내 삶에 켜져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7월 7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유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워십의 나의 가는 길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됐죠. 아, 멘트보다는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쉼과 회복과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이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이 있으시다면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기도 제목,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충전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충전 지금부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기프티콘 특별 미션을 진행을 했었죠. 2주간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뭐 고정 미션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기프티콘을 소소하게 쏴드릴 예정이에요. 그때 드렸던 것만큼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에 문자와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함께 나눠봐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라서 아쉽게도 우리 2부의 코인 찬양방은 없어요. 예, 코인 찬양방은 조금 기다려주시고 대신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을 최대한 많이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컬러의 찬양 한 곡 만나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영화를 안 봤는데 이 SNS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들로 좀 봤었거든요. 네가 좋아 막 이렇게 하는 아, 저희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아이디를 지사별로 하나씩 제작을 좀 하거든요. 요게 이제 광주지사에 있는 제 동기인데 아, 부끄럽네요. 그 뒤에 맨 뒤에 나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멋진 목소리가 그 앞에 네가 좋아 했던 그 사람입니다. 동일인이고요. 네, 광주에 있는 제 동기가 총무특기로 들어왔는데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멋진 아이디를 만들어줬네요. 또 듣고 싶으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아이디를 하나하나 들려드려보도록 할 텐데 마음에 드는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그것들 위주로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4833님께서 보내신 문자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상반기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저와 아내는 이제 운동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인이 운영하는 PT샵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와우! 이렇게 또 등록하고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예, 헬스장은. 그리고 등록하고 집에서 나가는 것만 하시면 성공입니다. 예, 일단 가시면 성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몸을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심삼일 안 되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청 찬양도 남겨주셨습니다. Be Our Worship의 찬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Be Our Worship 버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버전으로 2부에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도 꾸준히 가고 있고 이제 러닝도 좀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마다 계단을 좀 오르고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주신 몸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또 살도 좀 빼야 되니까 다이어트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꼭 같이 남겨주셔야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또 산삼스틱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주 예수 크신 사랑 띄워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청취자 수기 공모전입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극동방송과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들, 또 극동방송과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들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7월 24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고요. A4용지 2장 내외 분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남겨주시면 관련한 사항들 안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70주년 기념 청취자 사연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물도 있다는 거 들으셨죠?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각 요일별로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건강 칼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출석 단어 충전, 그리고 오늘 데일리 미션 신청곡,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제 041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꽃들도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만나봅니다.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참 멋진 세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노래 한 곡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노래라고 그러니까 혹시 또 찬송가나 또 복음성가나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아서 또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예, 팝송이 생각나더라고요. 팝송이.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시면 아 이제 입에서 맴도실 거예요. 후렴구가 맴도실 겁니다. 한번 제목을 보여주시면요. 참 멋진 세상. 그 옆에 이제 영어로 다들 요 정도는 하실 줄 알고 한글로 음역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What a wonderful world. 자, 입에서 맴도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1967년에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래했던 내용이거든요. 후렴구로 What a wonderful world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또 마음에 뭉클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참 멋진 세상, 1967년은 절대로 멋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의 상황은요, 미국에서 가장 격동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서요 수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5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국 청년들만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거든요. 흑백의 갈등이 너무도 심각해가지고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흑인들은 흑인 해방운동, 정말 인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고 또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별들이 끊임없이 넘쳐났던 시절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 요인들이 수없이 암살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격동기와 혼돈과 절망이 가득 들어차 있던 시절이 바로 1967년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1967년에 루이 암스트롱이 66세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은 거의 목소리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노래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노래를 녹음해서 세상에 이제 올려 퍼뜨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기엔 이게 참 멋진 세상으로 보이느냐? 정말 바로 원더풀 월드로 보이는 거냐? 이게 지금 세상이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냐? 그런 비난들과 비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세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고 있는 일들이 나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서로 죽이는 세상 속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차별 가운데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누군가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이들은 꿈조차 찾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꿈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이 세상은 희망에 넘칠 것이라는 거. 초록색의 나무, 붉은 장미, 우리 늘상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하늘의 파란 하늘, 그 아름다운 것, 그리고 또 그 속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어주시고 이제 다시는 너희를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그 희망의 무지개가 떠 있고 낮에 그 파란 하늘과 밤에 그 별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거룩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거기다 붙여서요 그런 자연 만물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가거든요. 서로 친구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잘 지내니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진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악수하면서도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통하지 않는 안타까움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서는요, 악수할 때 정말 진심이 서로가 사랑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대로 느껴져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만나서 악수할 때, 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숨길 것이 없구나, 내가 포장할 것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무장해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무장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저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의 벽을 쌓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악수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통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을 맺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울면서 자라갈 때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아이들은 깨닫고 그리고 가슴 속에 새겨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967년도의 상황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과요, 그 배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초토화가 되어진 세상이거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남은 것이 없고 희망조차 느껴보지 못하고, 그리고는 인종끼리의 그런 갈등과 고뇌가 가득히 들어차 있고요,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범해서 무찌르고 짓밟고 인종적인 차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가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길을 가야 된다, 네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그런 세상이 그대로 펼쳐져 있거든요. 아이들은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세상. 근데 그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칼만 안 들고 총만 안 들었지요.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공부까지도 머릿속에 집어넣느라고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재능은 다 다르거든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달란트를 주어서 부여해서 보냈는데 똑같은 것을 하라고 획일적인 것들을 주장하며 강조하며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노래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로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루이 암스트롱은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또 사람들까지 이렇게 노래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기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보여주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파란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린 혼자서가 아니라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함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이리와 어린 양은 절대로 한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이리는 때로 몰려들어서 양을 물어뜯거든요. 한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몰려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시비거리가 있고 누군가에게 가십거리가 있으면 때로 몰려들어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가 있거든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답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거기다 표범과 어린 염소, 표범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하거든요. 어린 염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바로 표범의 역할인 거죠. 근데 표범과 어린 염소가 밤에 누워서 함께 잡니다.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자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범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게 어린 염소의 심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같이 누워서 잠을 잡니다. 평화롭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살고 있지요. 같이 살고 있지요. 같이 잠을 자지요. 함께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암소의 느낌은 어떨까요? 뭐를 먹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니까 뭘, 소고기를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소가 소고기를 먹을 리는 없잖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풀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암소는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거든요. 얘가 이걸로 만족할까? 얘가 풀을 먹으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저거 먹다가 질려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다를 수가 없다는 거, 다를 수가 없다는 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한다. 독사의 구멍을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는 얘기는 아무 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덧붙여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독사는 공격하는 줄 알고 물게 되겠죠. 근데 아무 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이리가 있고 표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도 또 독사 8절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단어가 달라요. 독사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있고 약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요.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 그 다음에 살찐 짐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젖 먹는 아이, 그 다음에 젖된 어린 아이. 다 약하고 미력한 존재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나는 이리에 속한다. 나는 표범에 속한다. 나는 독사 같다. 나는 곰 같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의 입술에서 도대체 뭐가 나갈까요? 표독스러운 말이 나갈까요?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는 말이 나갈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곰은 어떠냐면요. 곰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만 앞발로 치면요. 몸이 절반이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게 곰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곰 앞에는 절대 다가서지 말아야 합니다. 곰의 앞발질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거의 살의 절반을 날려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 속에 속하는가? 이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뭘까요?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끼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참 멋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세상에 가득히 들어찰 때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도 아직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으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이 지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하면 이와 같은 세상으로 열어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그 오래 참음이, 나를 향해서 참으셨던 그 참음이 나의 오래 참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들어찰 때요, 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네 사람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자마자 고백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된 속성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기 시작하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죄 가운데 거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내가 의롭다라고 고집을 피워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내가 티끌과 재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땠던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입술에 달고 사는 것, 평생을 달고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말을 평생을 입술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를 보냐면 자기 자신을 봅니다. 절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했던 존재인지, 어떤 죄악된 존재인지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지금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든가 왜 저렇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마음속에 거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잘못 만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고백의 역사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면요,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용서하셨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당신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죽어 있었던 죄인, 이렇게 죄된 삶에서 멸망의 존재에서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당신도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예, 믿으시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저 같은 1위들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표범들이, 독사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위, 표범, 그리고 고음, 그리고 독사, 사자,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걸어갈 때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늘 성찬을 같이 우린 나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0: 나누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살과 피를 기꺼이 내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바쳐주신 겁니다.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의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을 그대로 내리꽂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대로 꿈틀거려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참 멋진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죄덩어리인데,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 성찬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 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웃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 제 그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1: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냥 뭐 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나눠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 아이는 제가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세 명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 아이인데 그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던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제

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극동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은 피아워십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이번 주는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되는 건강 칼럼 이어질 예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건강 칼럼을 통해서 또 건강한 여름, 건강한 서머 스페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죠. 4833님께서 신청해주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어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오늘은 만성 눈앙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물이 잘 나온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눈물 흘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눈 속에 티가 들어갔다든지,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있을 때, 또 누선에서 눈물 생산이 많을 때 등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항상 흘러나와서 손수건으로 쉴새 없이 닦아내야만 할 정도면 우선 눈물이 코 속으로 흘러나가는 통로인 비루관의 폐쇄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눈물길이 막혀있지 않나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눈물 흘림과 동시에 눈 구석을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점액 모양의 여러 분비물이 역류가 되어서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만성 눈앙염의 증상으로 눈앙, 즉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고질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눈곱이 많이 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눈 구석에 있는 누점에서 이런 염증 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이 만성 눈앙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이 눈을 적신 후에는 흘러서 눈 구석의 누점이라는 눈물 구멍을 입구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눈물은 다시 누수관, 눈앙, 그리고 비루관을 거쳐

0: 그래서 코 속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비루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눈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눈앙 속에 계속 개어 있게 됩니다. 마치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웅덩이처럼 눈앙 속의 눈물도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세균의 서식처가 되어서 쉽게 염증이 생기고 여기서 화농성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면서 누런 점액성 염증 분비물이 역류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결핵균이나 나균이나 진균이나 주위 외상의 특수한 경우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매일 눈물이 흘러내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누점에서 즉 눈물구멍에서 역류되어 나오면 환자는 무척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다행히 한눈만 침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양쪽 눈에 모두가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환자가 잘못해서 우리 각막, 금은동자의 이물이 박힌다든지 손상을 입게 되면 의외로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수가 많습니다. 눈앙염에서 나온 세균이 각막 상처에 감염이 되어서 순식간에 각막 궤양으로 번지게 되어서 시력장애는 물론 치료를 소홀히 하면 각막의 천공이나 안내염이 발병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 수술도 금기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눈앙염의 분비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낭속의 분비물이 많으면 눈앙이 확대되기도 하고 세균 감염이 주위로 번져서 급성 눈앙염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이 어느 정도 이런 상식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면서 생활해야 되고 눈에 티가 들어가도 안과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아서 사전에 염증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됩니다. 만성적인 눈앙염은 그냥 두지 말고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셔서 눈앙이나 누도의 세척, 즉 눈물 주머니나 눈물기를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넣어주고 이런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만성 눈앙염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불치의 경우에는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현재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0413님께서 화장품 선물 받으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83세 되신 친정어머니께 드리고 싶다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화장품 받으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저희 은혜 충전 라이브에 찾아오셔서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아주 팍팍 올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또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의욕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충전 두 글자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2850님께서 어제 뭐 후배가 스카웃하는 전화가 와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스카웃을 하시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전문의와 전공의의 차이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제 멘트를 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라고 멘트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전공의 선생님들은 뭐 레지던트 이런 선생님들을 말하고, 전문의 선생님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PD의 무지함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제가 모르면 안 되죠. 네,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수정을 반영해서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더 만나보죠. 색소폰 연주로 듣는 루카스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리고 팀 루거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합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0: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 예부를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1: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네,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드디어 내일 모레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밀양 지역에 타오를 수 있도록 또 그 자리가 또 시작되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어제 950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샤론의 꽃 예수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내게 건네진 말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아돌프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 수백만의 이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능력을 발휘한 일이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옮긴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로 잡혀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을 대량 학살한 그는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눈에 그는 제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한 관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특별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언어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투어를 남발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치의 대민 선전 용어, 군대 용어, 관청의 상투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말의 내용이 되는 대상, 이 세 가지의 삼각관계 속에 작동합니다. 말은 사물을 가리키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말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고 나치와 관청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과 인간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치의 사고방식에 따라 보고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체를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또 대화 상대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독단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독단에 사로잡히면 말의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독단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충돌한 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타인의 지적에 대해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목소리의 톤을 높이며 대응하고 있다면 이는 독단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독단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진실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독단을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철학 교수로는 꽝이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지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합니다. 말은 현실의 변화를 인식해서 생각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경직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말의 경직성은 곧 생각의 경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통도 불가능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도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악의 평범성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생각의 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악마의 화신으로 유대인 학살의 중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 없이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했습니다. 아이히만의 평범한 악의 결과는 600만 유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0: 생각 없이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들려오는 절규와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독단은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독단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제 눈 속의 들보를 알아차리는 일 말입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10명이 제사장들에게 뛰어가면서 도중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보니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각기 제가 길로 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10명이 똑같이 이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부정한 병 또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10명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10명이 다 같이 지금 현재 나병에 걸린 몸을 보지 않고 제사장에 가면 고침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10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기도와 순종을 있었지만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기도도 있고 순종도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다면 그 9명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저 병고침 받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10명이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9명은 다 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9명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가정으로 사회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가 돌아가서 다 같이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9명은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분위기를 타기가 쉽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9명이 감사하지 않으면 한 명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사한다고 했을 때 9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9명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별나다, 잘났다 혹은 다른 비방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9명이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9명이 다 감사하지 않을 때 혼자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자꾸 시달리면 마음이 늙어가는데 가장 늙어가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늙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꾸 식어지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짜증내거나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낮 누릴 행복이라는 글을 쓴 이 베넬 깁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감사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감사해야 행복한 거예요. 자주 감사해야 되고 많이 감사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입니다.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도 주셔서 우리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먹거리를 주님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재주도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의 사람들은 아홉 명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혹 내 주위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득실 흐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이게 얼마나 감사 제목인, 놀라운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울타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삶의 의미도 주시고 목적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외롭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알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혹이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만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있음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고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또 저주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또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조상의 망령된 행실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살면서 부끄러운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스스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칠 수 없을 그 당시에 나병이 순식간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아홉 명은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은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 병고침이라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선물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와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으로 감사한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다 생각하면 그 이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단히 높이면 상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가 뿌리가 되어서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잡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주어진 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매맞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트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사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을 때 저주받은 병이고 부정한 병입니다. 얼마나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부정한 병, 저주스러운 병에 걸렸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고침받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뭘 깨달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부정한 병, 저주스러운 병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고통이었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고난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님과 가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형통할 때도 있고 좋은 일 또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데 뒤집어버리면 이 지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은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관이에요. 이 섭리사관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황홀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세상의 검은 보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름다우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가장 신령한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형통도 축복도 성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를 잃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주의자가 섭리의 신비라는 글을 씁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시편 57편 2절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완성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면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녀요.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이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사울 왕의 칼이 다윗의 목에 온 거예요. 한 걸음 잘못 내딛으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 중에 사느냐 죽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표적의 다윗의 딕딤 및

믹담시라고 나옵니다. 믹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금 같은 귀한 시요 노래라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때 주님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악한 왕 사울왕을 주님이 전쟁을 통해 불러가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고통 중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에 부러울 것이 없는 권좌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여겨질 권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할 때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깜빡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던히 장계를 부리는데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이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를 적의 공격이 집중되는 최전방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말하면 살인 교사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했을 때 생명을 건지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칼이 춤을 춥니다. 이복 형제 자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 축복이 있을 때. 그러나 성경에는 또 감사하게도 고난의 때에도 성공의 때에도 감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2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형들은 이 총리라는 권좌에 앉아있는 요셉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괴로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히는 고백이에요. 이 요셉이 지금 이 말할 때는 성공했을 때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그때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근심하고 한탄할까 싶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형들의 시기심이요 노예라는 방법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받으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은 축복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건지고 생명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0: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요셉의 표현을 불면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갑니다. 겸손함으로,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세기 전만 비교하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에 있던, 우리의 삶의 형통에 있던, 우리의 삶이 고난에 있던, 성공에 있던, 우리의 할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일을 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2: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0: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1: 네.
0: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0: 네.
1: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0: 네.
1: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이제 에어컨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1: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0: 네.
1: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자체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는 밖에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0: 네.
1: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0: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1: 네. 그렇죠.
0: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1: 네.
0: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지도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1: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0: 냉온풍기.
1: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석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0: 네.
1: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0: 그쵸.
1: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0: 네.
1: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0: 기능도 많고요.
1: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0: 네.
1: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 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0: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0: 미리.
1: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1: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0: 커졌겠죠.
1: 네, 그 선풍이나 그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0: 그럼 승용차는 또 두 말할 게 없겠네요.
1: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0: 네.
1: 그러니까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 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 됐으면

0: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쇠를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쇠를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꿨지 완전히.
1: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0: 그 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1: 네.
0: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1: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
0: 네.
1: 결제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1: 네.
0: 뭐 하루 벌어서 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한 해 여름이 아니라 또 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네.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1: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북녘계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서의 천 원과 북한에서의 천 원이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0: 네.
1: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노동 가치로
0: 한국산,
1: 따지면
0: 한국 가격이죠.
1: 네.
0: 이 달러로 치면 그 한 150달러가 한
1: 100한 230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0: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1: 네.
0: 이게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우리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건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1: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0: 네.
1: 집에서도 잘 때 그냥 켜놓고
0: 그렇죠.
1: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0: 네.
1: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0: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는 예. 자기 전에는 지침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참 이게 지금 너무도 발전했어요.
1: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0: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1: 네.
0: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 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1: 장비가
0: 이제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1: 아.
0: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가 카탈로그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1: 네.
0: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근데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1: 네.
0: 하는 그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1: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0: 네.
1: 사람을 위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1: 네.
0: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1: 아멘.
0: 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더운 날에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세라 에어컨 틀 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1: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0: 주님의 그 사랑과 네.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미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

FEBC.net 메일 주소 febcw@다음.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고 확신을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다가 참심과 참 위로가 머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러브가 찬양하는 나는 오늘을 살리, 이어서 강성훈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저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

0: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074번님께서 충북 보은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1323번님께서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나눌까요? 3002번님께서 오래전부터 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라고 신청해 주신 찬양들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0074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김관우가 찬양하는 우리 주의 위에 죽으신 주, 이어서 땡스기빙 밴드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0743번님께서 저의 간증 듣고 너무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한동안 몸이 안 좋아 힘든 시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279번님의 신청 찬양도 잠시 뒤에 나눌게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방방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먼저 함께할 신청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송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배워온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에 대기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겠지요. 아니라 다를까 구겨진 그 휴지를 펼쳐 올려둔 순간 그 안에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해낼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련이 영육을 단단하게 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소소한 행복.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소확행의 행복은 그 순간만 반짝이고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소확행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첫 곡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 크게 특별한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렌즈를 바꾸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이 라디오를 듣는 것, 너무 당연해서 감사를 잊었던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일에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손경민의 은혜, 클래식 콰이어의 주 은혜임을 띄워드립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 딱 세 가지만 떠올려봅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매일 밤 세 가지 감사를 세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은혜로 물들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곡으로 옥탑방과 천사들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심형진의 감사해 띄워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다섯 해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한

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그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서슴없는 뭐 이렇게 흉어물 없는 가벼운 관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고, 주인도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맞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You Hav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 그리고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3828번 쓰시는 분, 도현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세요. 이 시간 늘 방송으로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Phil Wickham의 Living Hop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778번님께서는 엄마랑 오랜만에 싸우고 듣는데 언제나 좋은 찬양 감사해요. 주님, 제 어릴 적 상처와 엄마의 상처 모두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랑 싸운 지가 참 한참 전이라서 요즘은 좀 어머니랑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말이 웃기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셔서 요즘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물론 서로 안에 상처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0778번님은 상처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그립네요.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3828번님이 신청해 주신 Phil Wickham의 Living Hope, 그리고 Victory의 I Don't Have to Pretend, None Like You, Stephen Magwater의 You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어렸을 때 주일 학교에서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외웠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송정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6주 동안 어떻게 아홉 가지를 하느냐. 한 주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두 가지 테마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6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된 테마로 그 찬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신다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청곡을 올려주셔도 잘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러빔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고 사랑으로 먼저 품을 때 비로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신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먼저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프라이티의 줄을 더 알수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회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짐 없이 홀가분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 또 나눠들고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이겨낼 힘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4375 성도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 머리를 꽉 채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 듣게 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해결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북한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건너 넘어오신 귀순하신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임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

0: 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1: 네.
0: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1: 네.
0: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0: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달 20kg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0: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1: 예.
0: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0: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1: 네.
0: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0: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0: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다른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0: 이 평양 등 대도시에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0: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
0: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0: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또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0: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 환경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전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0: 기차에 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곳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스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스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받는 나라, 우리가 억압받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직장도 국가가 정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억압받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안전부에 보고하거나 또 통행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장도 자기 스스로 능력만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

0: 너무 평범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기 나라의 지도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 의지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수만 명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주고 있는 엄청난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억압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속히 그 지옥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를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동맹 결속 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 초대형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에 13.5%를 덮으면서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늘며 관광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시범 운행이 포착되면서 개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단됐던 탄부 가족 분조 재가동을 지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력 동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터키의 앙카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방위비 분담, 동맹 결속 강화 방안 등을 집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대서양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유럽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조율하며 동맹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가 장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형제가 참석했지만 차남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란 국영 방송도 그의 불참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적 결속을 보여줘야 하는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테헤란과 종교도시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을 거쳐 고향인 마슈하드에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전 세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북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 열파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는 이달 중순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해진 해수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역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 열파가 발생하는 바다 면적은 1980년대 말 약 9%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과 항공 철도 연계 크루즈 상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배 증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사용한 관광 지출액은 4,544억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4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인데요.

노르웨이가 엘링 홀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2-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1998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을 2-1로 꺾었던 노르웨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페널티킥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골키퍼 웨르얀 윌란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홀란이 후반 34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막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환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으며 노르웨이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9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목사가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석방됐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받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도 김 목사가 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직접 증언하도록 지원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신앙을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직 미국 대사와 영국 상원의원 등도 이번 석방을 환영하면서 중국에는 여전히 종교인과 인권운동가 등 수천 명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한 교회 외에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되면서 대교 개통이 임박한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거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버스에는 일반 승객이 없었고 운전기사와 관계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정식 운행이 아닌 개통 전 동선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됐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북중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현재 중국 측 공사는 모두 끝났고 북한 측 세관과 연결 도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기술 인력들이 매일 북한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시설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도시락과 생수 등도 매일 북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실제 개통 시점은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교가 개통되면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북중 교역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식량난 시기 운영됐다가 사실상 중단된 탄부 가족 분조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탄부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에서는 농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부 가족 분조는 탄광 노동자 가족들이 인근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로 식량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농사보다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부분의 가족 분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석탄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탄부 생활 개선을 강조한 이후 내려진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각 농장에서는 가족 분조를 다시 조직하고 경작지를 배정하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장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다시 농사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당국이 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지방 공업 확대 정책처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비 소식 없이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전 지역 구름이 가득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청진은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또 북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이죠.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산과 숲을 그렇게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겠죠.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해서 Desire Path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Desire,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생겨도 금방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그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 거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향한 길만이 나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오늘의 이 새벽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으틱으틱이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지요,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어놓고 거기

0: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 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전의 찬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의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으로 출발했던 그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곳 저곳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셨죠?
0: 네,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0: 제가 들어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1: 겨울이었어요?
0: 겨울이 아니고 2월달 봄이었어요.
1: 봄?
0: 네.
1: 2월이면 뭐 그래도 겨울이죠. 3월까지 추운 경우도 많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추웠겠어요. 옷차림은 어땠어요?
0: 제가 그 옷을 사실 몇 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1: 그러니까.
0: 챙기지 못하고 떠나서 그 가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텼어요.
1: 감기 안 걸렸어요?
0: 아, 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이곳에서 맞이한 첫 공기가 참 차가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0: 첫인상은 사실 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가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차 종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0: 아, 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차 보면 막

0: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들도 많고 막
1: 그래요?
0: 네, 보통 20, 30년 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의 차들이 거의 다 새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새고 뭔가 브랜드들도 다 이제 현대, 기아 이제 국산차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뭔가 발전되어 보인다. 차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통 드림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에게 꿈과도 같은 차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드림카는 있죠.
1: 무슨 차예요?
0: 저의 드림카는 아우디입니다.
1: 브랜드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디?
0: 아, 네, 아우디인데 좀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스포츠형이라고 해서.
1: 스포츠형이요?
0: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평생 살 수 있을지.
1: 아주 쌩쌩한 꿈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곡간을 부어주시면
0: 아, 네.
1: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겨울에 왔다고 해서
0: 네네.
1: 쌀쌀한 공기면 괜히 막 마음까지 차가워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빛나는 차들의 네. 시선이 시선을 아사가고 그렇게 저희가 보통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0: 네.
1: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1: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0: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 긴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 면접도 다니고 경제생활도 또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1: 그 하나원에서는 근데 종교생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그럼 종교생활을 아예 안 하셨어요?
0: 아, 그때는 사실 기독교를 다니긴 했습니다.
1: 아.
0: 저희 하나원에 매주마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오고 이제 기독교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1: 그쵸.
0: 다양한 종교 이제 그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이랑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1: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좀 친근해 보였어요.
1: 너무 또 의아한 게
0: 네.
1: 북한에서는
0: 네네.
1: 기독교를 제일 또 탄압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조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어떻게 그게 친근해 보였어요?
0: 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었어요.
1: 느낌으로?
0: 네.
1: 감동으로.
0: 네,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딱 기독교 가야지 하고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 아 그냥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선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봤었어요?
0: 아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랑 그 불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원 직원분이 물으셨거든요. 어디 가보겠냐고.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1: 혹시 그럼 그 이전에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이 기독교인 건 알고 있었어요?
0: 네, 알고 있었어요.
1: 아.
0: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1: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는 이곳에 정말 가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0: 아, 친구랑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1: 그 친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0: 안 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1: 전도 대상자겠어요.
0: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나와서 혹시 아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0: 네, 이제 초반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안 됐어요. 교회 일요일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제가 그때 일요일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가지고 네, 다니고 싶어도 이제 못 다니긴 했었어요.
1: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0: 아니, 사고 싶은 게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2개월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또 공백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하나 그냥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0: 지금 이제 답 치면 거의 8개월 정도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1: 네.
0: 몸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근질거렸어요.
1: 아,
0: 네,
1: 진짜요?
0: 뭐든 해야지 이게 될것 같았고, 뭐든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았고, 이제 너무 공백기가 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정착했을 때좀 약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1: 그렇죠.
0: 왔으니까 누구도 없고 이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뭐 일하는 게좀 낫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1: 네. 처음 일했던 일자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0: 아,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 네.
0: 그 양대창이라는 그 곱창집이 있어요.
1: 북한에서도 곱창 하면 알까요?
0: 아, 저는 북한에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순대는
0: 아,
1: 먹어봤어요?
0: 순대는 먹어봤죠.
1: 순대를 순대라고 하나요?
0: 맞아요. 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순대에 찹쌀을 넣고 이제 남한에는 그 당면,
1: 당면,
0: 네,
1: 맞아.
0: 이
1: 찹쌀을
0: 들어가죠.
1: 넣는 데도 있고, 당면을 넣는 데도 있고,
0: 네.
1: 뭐 선지로 가득 채우는 데도 있고,
0: 맞아요.
1: 그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곱창이 더 기름진, 순대보다 조금 더 기름진? 생김새는 비슷한?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쵸?
0: 아, 그런 느낌. 북한 순대랑 곱창이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이 잘그못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창 하면 내장? 내장? 돼지 그냥 배, 그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곱창이 배이잖아요.
1: 네.
0: 그 돼지 내장에 있는 그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1: 네.
0: 맞죠? 그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북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갈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곱창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곱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1: 그 왜냐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를 가면
0: 네.
1: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음식을 나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판매하는 일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 술도 팔고 할 텐데.
0: 맞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또 생활비도 충당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여서 제가 한 3일 나온 지한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원에서 나온 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뭔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제 식당에 뭐 대창이 뭐고 곱창이 뭐고 그다음에 뭐 소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제일 당황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0: 아, 그 제일 당황했던 사건은 제가 이제 어떤 소주가 참이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1: 그건 알고
0: 네 그거는
1: 있었어요.
0: 다른 데서도 유명하거든요. 참이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라서
1: 아,
0: 소주가 네
1: 진짜요?
0: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그 외에 뭐 진로라든지 이제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그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었거든요. 혹시 처음에 어떤 거 시켰어요? 하고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1: 진짜요?
0: 네. 그래서
1: 아, 웃을 것도
0: 아,
1: 한데.
0: 네. 그래서 아,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어요. 하니까 손님이 아, 저희 처음처럼 술 시켰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아그 도와줘 아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했어가지고
1: 사장님한테 안 온다 하셨어요?
0: 아니요 사장님은 좀 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제 처음이라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빨리 배워라 해가지고.
1: 와, 진짜 마음밭이 엄청 넓은 사장님을 너무 잘
0: 네.
1: 만나셨는데, 첫
0: 네,
1: 일자리에?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간혹 어떻게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0: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바쁘게 이곳에 와서 사실

0: 일자리도 알아보기도 했고 3일 만에 일자리를 알아봤다고도 네. 했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네네. 했던 그런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또 경제활동이란 거를 했던 그 걸음을 나눠주셨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한 신앙생활의 그 여정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정착 5년 정도 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곳에서 먼저 작은 통일의 모습을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새롭고 낯설고 어색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선물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그 고백과도 같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날.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길목 가운데 충성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1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치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미래를 위해 원하는 씨앗들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다 보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생업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마는,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품양겠다고 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임자들 불러보면 돈 벌 게 참 지천에 깔렸어, 이거 해봐, 그러면 핑계나 대면서 안 될 것만 말하는 직원을 향해서는 임자,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뭐 열매 거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니.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업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이 살만한 정책 찾아내야만 합니다. 기업인입니까? 고객의 필요 발견해야만 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 철회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요.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세태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세대를 동양지재로 양육할 방법 강구해야만 하지요. 교회의 밝은 미래도요,

0: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며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 감추어진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익어가는 열매들을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다음 세대들이 맡은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그런 가정의 미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요즘 복되고 건강한 교회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젊은이들이 저런 찬양합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도 저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신앙 가르친다고 하는 기성세대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저 밑줄 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저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행세하려고 하는 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로 다시금 다듬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절망케 하는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절망하기 쉬운 포로였어요. 그러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뢰하도록 만드셔서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높임받고 뛰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 살릴 수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살아나도록 하고 감은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닥의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살만 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제발 뛰어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등경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 높게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빛을 바라라고요. 그래, 성적이나 세상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삶은요,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의 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거, 부모 자녀라면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는 뭐 뛰어난 삶을 사는데, 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건 나 좀 부담이 가요. 그런 분 있습니까? 진리 외칩니다.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웬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분명하다면, 또 그런 인간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맡은 분야에서 열매 맺기 위한, 적어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 그 적중하길 원해, 맞추길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웬일인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막 볼멘 표정을 하고 뭐 얼굴은 은근슬쩍, 조금 신경질 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 말씀도 확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울이 여기고 은근슬쩍 하나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길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지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멋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망령된 말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가 모퉁이돌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이겨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수틀리면 인간들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려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했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된 언행과 처신 욕망을 보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0: 때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왜? 불신앙이 쪄져들었으니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듣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죄악까지 저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 꾸어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엄두가 안 나요 하고 그 말씀을 사장시킨다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아멘. 저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활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도록 해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될 때 팔짱 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삼가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 물론 설교 들으면 눈 감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찬양할 때는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돼? 에이, 그건 못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감해버리는 사람을 혹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일컫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크다 일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나 탐욕,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세상적인 평가에 더 마음을 두려는 사특한 생각,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 오늘 성찬식 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전반대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신명기 본문 후반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기는커녕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모든 인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제사는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신의 물을 이룰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서 심판받고 만다고 복음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좀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성찬식이 되어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현수막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의 사명을 왜 지금 7월 달에는 그러잖아요. 참외 드시고 싶지요. 수박 드시고 싶지요. 또 드시고 싶다고 그랬다고 또 수박만 줄까 봐 저희 집은 수박 안 사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수박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요.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농부들이 저렇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열매 익어가게 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절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해서 자격은 이미 구비되었잖아요. 왜 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창조됐죠? 또 그 형상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지요? 그럼 자기 구비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져 가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내일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겸손한, 그건 겸손도 아니지, 왜 이렇게 비굴한 꿈을 꿉니까? 진실로 진흙에서 살던 군뱅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하도록 으뜸으로 삼아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흙덩이에 살던 군뱅이를 하나님은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구러지 같은 구더기 같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조차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자 기계로 만들리라. 어지간한 문제거리들은 저같이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잖아요.

0: 진실로 내가 애벌레가 들지라도 기회와 요초의 향기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내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라 할지라도 목구름까지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영성 같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독수리 영성, 사자 영성이 되어가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맡은 분야에서 10번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뭐하는? 꼭 만나는 오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어전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빗길에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도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도는 20에서 60mm, 함경북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평양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2도, 강계 20도, 해산과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4도, 강릉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신의주, 부산, 여수,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춘천, 서울, 제주가 27도, 개성이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앗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랴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새롭고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새롭고 엄청난 사실로 다가오게 되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주죠.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생생하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곡조가 없어도 나의 고백이 주님을 높이는 언어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만난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지나는 곳을 축복하게 하시고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소중한 하루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 애태우던 작은 걱정거리들을 나는 요즘 떨쳐버렸습니다. 망망한 대해 가운데서 일렁이는 바람결 속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 나뭇잎 스치는 바람소리, 새들의 노래, 붕붕대는 벌들의 노래 속에서 내일의 쓸데없는 모든 두려움을 나는 멀리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클로버 향기 휘날리는 풀밭 사이로 새로 빈 꽃풀 사이로 벗겨놓은 옥수수 껍질 사이로 나른한 양귀비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쁜 생각 사라지고 좋은 생각 떠오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푸른 들녘으로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배우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더 이상 혼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주님과 둘이서 하는 것이지요. 말하고 듣고 기다리고 웃고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세계로 조용히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요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이야기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희가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뒤에 읽게 될 그 본문 말씀 로마서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살짝 힌트는 드렸습니다만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속에,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건 뭐 쉽지만 그러한 삶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섬기고, 뭐 누구를 기쁘게 하고, 뭐 나만의 만족을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교회를 적어도 오랜 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뭐 설교를 통해서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니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좀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본다든지,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뭐 가까이 한다든지, 뭐 그래야만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뭐 섬길 수 있다든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꺼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쁨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그 이메일을 잠깐, 뭐 다 이 편지니까 뭐 다는 소개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부분적으로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최원규라고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다닌 지는 이제 막 2년이 되어 가네요. 로스쿨 들어오고부터 함께하는 교회를 알게 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로스쿨 신우회에서 이번 겨울에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지혜도 주셨지만 로스쿨이 법을 가르치는 방법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 음악회 장소와 장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때는 한 대만 있어서 합창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신디는 스피커 연결용이 아니라 자체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상황이. 의자도 부족했고요. 악보를 바치는 보면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지체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부족한 장비를 빌릴 수 있으면 빌리기로 했습니다. 총 3개 교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두 교회는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장비를 빌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빌리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과 걱정에 가슴 졸이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안면이 있던 천 목사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신우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혹시 마이크 때하고 의자 좀 교회에서 빌릴 수 있을까요? 괄호 열고, 처음에는 소심함에 고가인 신디를 빌려달라고는 말 못하고 마이크 때와 의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괄호 닫고. 그러자 천 목사님이 그래요? 빌려가요. 의자라고? 마이크 때? 의자 저거 좋겠네? 저거 가봐.

저요, 목사님의 힘찬 말에 용기를 얻어, 저 목사님, 그런데 죄송한데 신디도 빌릴 수 있을까요? 신디? 그건 음향팀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물어보지 뭐. 태훈아, 로스쿨에서 음악회 한다는데 신디 좀 빌려줄 수 있니? 잠시 말씀 나누시더니, 빌려가도 된대요, 하시는 목사님. 사실 많이 걱정되고 망설였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절차상의 이유로,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과 마음에 가슴 졸였었습니다. 그 마음이 천 목사님의 흔쾌한 가져가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신디와 의자를 열심히 물색하는데 써니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헤이! 음악회 해요? 네, 여러 가지 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써니 목사님 왈, 괜찮아요. 내 것도 아닌데 뭘. 웃고 넘어갔지만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뭐라고 들리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요? 그 순간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신우의 멤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종인아, 신디와 마이크 때 전부 구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 신디와 물건을 빌리기로 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물건을 빌리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길래 사실 같이 로스쿨에 다니는 제 친구와 저는 물품들을 챙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구야, 우리 이거 빌리면서 대여 목록 정도는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지? 친구도 그러게, 이렇게 빌려가도 되나 싶은데 법을 배우는 우리로서는 이게 재밌어집니다. 대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차후에 물품이 없어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완전히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려가면서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 걱정을 하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모습의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물품을 주섬주섬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요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공연하시나 봐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뭘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목사님, 그때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해서. 빌려주는 모습이 당연해서 무슨 음악회인지 왜 빌려가는지 물어보지 않고 몇 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도 빌려주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당연해서 감격하지 않고 빙그레 마음속으로 웃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음악회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네. 근데 정말 이런 게 뭐 어쩌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작은 기쁨이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작은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다 받으신 주보 안에 혹은 화면을 통해서 본문 내용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분께 영광이 된다는 내용을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길이 있죠. 본문이 소개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 그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러한 길,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스토리 안으로, 그러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저자가 공동 저자라고 지지난주에인가요?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담아내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스토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이거든요. 그 우리가 여러분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외국 말을 하는 뭐 외국인이라면 뭐 더 그렇겠죠. 근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우리가 정말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스터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세터민이라든지 아마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정말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을 들어야 되고요. 질문을 여러 번 던져야 되고요.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같이 대화하기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봤어요. 우리는 흔히 양파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둥글파라고 부릅니다. 볶음밥은 기름밥이라고 하죠. 건망증 아시죠? 건망증. 이즘증이라고 합니다. 이즘증.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라고 하죠. 게시판, 알림판. 멋있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분들이 영어는 우리가 더 쓰더라고요. 그렇죠? 영어 잘 안 써요.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헬리콥터. 영어잖아요? 거긴 뭐라고 부르죠? 직승비행기. 골키퍼, 문지기. 수화, 손가락말. 야간경기, 등불게임. 주차장, 차마당. 돌풍, 갑작바람. 이 외에도 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시면 뭐 쫙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서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디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그 예수원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북한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를 배우냐면 이런 말들을 배워요. 또 거기 정서, 문화, 왜냐면 우리가 통일 얘기하지만 뭐 통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날이 정말 오기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소망한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또 외국 분들이거든요. 그 벤토리 신부님이 그 강사로 직접 나서시면서 북한 학교에 대한 강의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약간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나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의 어떤 미래를, 장래를 정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무언가를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애씀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걸 다 믿고 우리가 뭐 동의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만, 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오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요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은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상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나의 희생 없이 누군가의 유익을 뭐 구하고 기쁘게 해주고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또 이웃의 기쁨을 찾게 되지만 결국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뭐 그 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그분께 기쁨이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가겠노라.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신 분들이 이 안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 많아요.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저나 여러분이나 찾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물질이고, 돈이고, 소유고, 뭐, 이런 거라면, 언젠가는 그게, 그 물질이든 소유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 노예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닐지라도, 만약에 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외모고, 아름다움이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거기에만 꽂혀있고, 정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면, 또 언젠가는 결국 너무너무 실망하겠죠. 아마 속으로 죽어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수천 번을 우리는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 죽고 또 죽고 죽음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은 뭐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한동안 힘을 누리고 뭐를 할지라도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얼마나 힘 빠지고 힘들어지겠어요. 다른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정말 나의 온 삶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식, 내가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속에 온전한 만족함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알게 되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를 따라서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형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어릴 때 막 왕따 되고 막 놀림당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니까 형한테는 나중에 제가 형한테 듣기로는 이게 엄청 막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왜냐면 이제 이 환경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미국에 가면 그래도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처럼 왕따 되진 않을 거고 근데 웬걸 가보니까 첫날 첫 수업 시간에 4학년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그날 선생님 그 퀴즈인가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철자법 일종의 퀴즈 하는 시간이죠. 스펠링 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 그냥 뭐 사소한 대화 영어로는 가능하지만 뭐 배가 고파요. 뭐 이런 역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아마 배웠죠. 그러니까 뭐 문법은 뭐 엄마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냥 대화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스펠링이니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철자 이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수업에 그 첫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단났죠. 근데 이제 형 차례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형 차례가 되니까 선생님이 저희 형을 지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형은 이제 야단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다 나를 망신당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그래서 앞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몇 주 전에 우리 반에 이제 한국에서 올 친구가 한 명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지 얘가 그 아이거든. 근데 얘는 이름이 요셉인데 얘는 한국말을 진짜 잘해.

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저희 형한테 스펠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깐 아이들은 뭐를 하셨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봄 하면은 스프링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얘가 큰 목소리로 SPRING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다른 아이에게 그럼 두 번째 일어나서 그 뒤에 있는 애 일으켜가지고 뉴스페이퍼 신문이죠. 그러면 얘가 또 미국 아이가 NEWSPAPER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형 차례인데 형은 당연히 자기도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선생님의 다른 카드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그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한테 거꾸로 네가 선생님 이름을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였거든요. 선생님 이름을 칠판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좀 한국말로 써줄 수 있겠니? 그건 뭐 아이 식은 죽 먹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스토리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순간부터 저희 형의 초등학교 4학년의 눈썰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막 너무너무 자신감 없고 막 창피하고 이러는데 그날부터 그 학교에서 그 교실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완전히 스타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스토리니까요. 그 스토리의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결에 소문이 났는지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른 반 아이들의 또 형들까지 내게 몰려왔다. 야, 너희 반에 다른 나라 말 잘하는 아이가 있다며? 너구나. 내 이름도 좀 써줄래? 나는 학교에서 유명인으로 급부상했다.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국어로 이름 쓰기가 완전 유행하면서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른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선생님은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나를 한국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셨다. 샤프 선생님은 나의 처지를 아셨고 나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니드, 그 필요 말이죠. 그걸 이해하신 거죠. 그날 샤프 선생님은 계획한 학습 진도는 나가지 못하셨지만 한 아이의 부끄러움을 자신감으로 바꿔 인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만약 선생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어도 못하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을 것이고 그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돌이켜 볼 때 그 학교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자신감이었다. 그날의 일은 줄곧 혼혈아라는 열등감에 시달려온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샤프 선생님이 그날 하신 일이 있죠. 샤프 선생님은 그날 한 학생을 살리셨습니다. 저희 형을 살리셨어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반석 두 글자고요.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반석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때,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999 틀린 게 0.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01밖에 안 다른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야,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뇌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넓은 게, 가슴 넓은 거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0: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근데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득이 비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인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로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로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말이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 내가 네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 다양함,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0: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연, 기도 제목, 축하할 일들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히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길 기다립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반석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반석이라고 남겨주시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반석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꼭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0981번으로 찬양의 제목 그리고 짧게라도 왜 이 찬양 듣고 싶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남기셔도 괜찮고요. 반석 두 글자 기다립니다.

0: 6671님의 신청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렸습니다.
1: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어서 5025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띄워드립니다. 용기 냈다고 하셨는데요. 편안하게 찬양 신청해 주시면 돼요.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반석이고요. 샵 0981번으로 반석이라고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언 낭독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썸머 스페셜 빛나는 오늘 함께 하시다 보면 잠언을 전체 다 읽는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잠언 3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궁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차선미 집사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잠언 3장 말씀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배정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잠언 3장의 말씀은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가닥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읽어드리면 오늘은 잠언 3장이었고요. 1518님 제가 2002년 고난의 광야가 시작될 때 교회 권사님을 통해 기도원을 다니면서 원장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3장 6절이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의 좌우명이 되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457님께서 항상 반석 같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7월 8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반석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과 그 힘을 입어 2시간가량의 방송이 잘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여러분의 헌신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시편 새겨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것도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안에서 무르익은 삶의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리라. 저기가 나를 애워싸고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슬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 하고 그들의 새 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0: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떼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의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잔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족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아 외치며 동쪽 해를 맞이하시고 사라지는 서쪽 해를 배웅하신다. 눈부신 시온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모아라. 온 우주가 이 법정의 공평함을 증명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판장이심을. 내 백성아 들리느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재판에 붙인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자주 바치는 번제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다. 내 어찌 너희의 최후 등 황소를 바라겠으며 너희 가축 가운데 더 많은 염소를 바라겠냐. 숲속의 피조물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산의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나는 메새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날쌔게 움직이는 들쥐들도 내 친구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사슴고기를 즐기고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으냐. 나를 위해 잔향잔치를 벌이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 서원잔치상을 내오너라.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49편에서 50편 1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목사님이 목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식월을 신청하고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긴 줄에서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드디어 모나리자 앞에 왔는데 너무나 작은 그림, 초라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돌아서면서 에게 참 볼품없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가슴팍에 새겨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작품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나리자는 최고의 명화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글작품으로서의 인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회가 힘든지를 깨닫게 되어서 많이 울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사람의 면면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 오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날 때에 우리의

0: 에게 도전을 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끄러워할까? 이 여인이 쟁피함으로 예수님을 피할까? 염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쓰러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물을 줄 때에 우리 주님이 살 수 있음을 말을 하면서 그 여인과의 접촉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쑥스럽지 않게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여인이 주님을 도움을 통하여서 주님과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검사의 모습으로 그 여인을 구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이방인으로 아니면 행실이 좋지 못한 죄인으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여기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자랑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처량한 가운데 있는 한낱 가치 없는 거스그릇고 초라한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늘 영광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 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이명자라고 합니다.
2: 극동방송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친정엄마가 굉장히 그 절에 신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 때마다 뭐 쌀도 같이 들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당을 좀 끼고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그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무당 불러가지고 막 그 구슬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친정엄마가 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그 불상, 그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냥 막연히 그냥 스스로 그냥 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우연한 이제 차 운전하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가 한번 믿어볼까 했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청취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남편이 차를 타면 막 그 소리 막 꺼버리고 막 화도 내시고 그랬지만, 웃긋하게 그냥 계속 제 일을 하면서 또 제 그 일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또 이렇게 많은 의지가 됐던 게 극동방송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전해준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1: 저는 이제 여기 극동방송 뒤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극동방송 쪽을 제가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그냥 방송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방송에 흘러나오는 그것만 보고도 저게 나의 교회고 나의 안식처고 나의 힘이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청소

0: 하면서도 그냥 뭐 그 극동방송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무슨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넘쳐서 주문처럼 제재를 사여 주시옵소서라든지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도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 제가 아이가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원에 세 명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딸이 큰 아이인데 그 대학을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찬양대 예,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배워가지고 막 찬양을 기타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아들은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전도를 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극동방송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선교원을 나와서 그런지 심성이 굉장히 곱고 아주 반듯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기도를 많이 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제 일은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극동방송은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친구이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이 없다가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송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겠습니다. 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은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장순모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572-999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973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자매가 대법관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기를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원한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나를 강간한 사람의 아이입니다. 강간 당해서 뵌 이 아기를 무조건 아기를 내가 낳아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막 호소하니까 거기 있던 법정에 있는 판사들이 이 여인의 그 한맺힌 호소를 듣고 5대4로 낙태법을 결정했습니다. 낙태할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이 결정 이후에 미혼모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궁 안에서 자라던 이런 수많은 태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해에 청소년 여자 아이들의 낙태가 급증하면서 미국에만 그 해에 150만 명의 여자들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여자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어요. 한 여인의 이 거짓말로 한 나라의 법이 바뀌고 수천 미국에서 결정된 것이 거기서만 끝납니까? 온 나라로 지금 퍼져나가지고 1년에 수백 수천만 명의 태아들이 태속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질병과 궁핍과 갈등과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간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주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는 먹으면 떡 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다 먹어도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이 한 거짓말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고통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했던 사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고 배로 다녀야 되고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받는 벌 받지 말고 거짓말에 속아서 속은 자가 받는 불행도 저주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옥에 그 깨끗한 그 진실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요 거짓말로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세 가지의 제목이에요. 하나는 백성을 미혹한다. 언제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언제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언제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그건 예수님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것도 바로 이 거짓말 선동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개인도, 한 가정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바로 이 거짓말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큰 죄겠습니까? 물론 뭐 경중을 따지기가 힘듭니다만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도둑질은 남의 물을 훔치고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로 생명과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 다 하면 무슨 좀 편할 수도 있고 횡재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짓 증거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요. 자, 최초의 이 거짓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아비란 말은 뭡니까? 원조라. 원조. 거짓말을 하는 존재는 사탄과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는 존재는 사탄과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동물에게 뭐 그들이 뭐 부르는 그런 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 언어가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이런 언어의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잘 사용하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전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 노예가 되어져서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도 이게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지금 살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고 털어놓았어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청년 이제부터 청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탄이 청년의 등 뒤에서 빙그레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늘을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닮은 내 자식입니다 내 도구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사탄의 외침을 들어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짓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또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십계명의 정신 전부가 뭔가 보호입니다. 보호. 물론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육계명부터 보세요. 육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보호입니까?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7계명 다른 사람의 성과 가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 남의 이 물질을 남의 물질 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탐내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았어. 자, 아홉째 계명은 명예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소나 말이나 이런 돼지 같은 것은

명예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명예를 위해서 자살하거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원숭이 없다고요. 오직 인간만이 명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하고 재벌들이 회장들도 자살합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지면 나는 깨끗합니다 하는 유서를 쓰고 자살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클레오파트라도 포로가 될 지경이 되어졌을 때에 그 아름다운 외모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가지고 그는 독사에게 물려서 자살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도에서 죽는 것이 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자살하고 사장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활복 자살에 죽습니다.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당하는 수모보담도 죽음을 더 택합니다. 백제의 삼천국녀가 낙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도 백제의 그 충절, 백제의 그 순결, 백제의 그 슬픔을 지금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명예는 생명보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이웃의 명예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이 명예를 보호하라는 것이 오늘 이 아홉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고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을 해치려고 노력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면 왜 안 되느냐?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화를 속인 뱀이 저주를 받았지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자식들에게 속아가지고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형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 야곱이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이 요셉을 사실은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요셉의 찢어진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피치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게 누구 옷입니까? 아, 요셉의 옷이구나. 그런데 이 옷을 보세요. 이 맹수에게 아마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옷 겨우 찾아왔습니다. 하고 복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창세기 37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네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나는 죽어서 빨리 죽어가지고 저 수월, 저 음부, 저 지옥에 내려가서라도 내 아들 요셉을 거기서 내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절규한다고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22년 동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 내가 예수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거짓말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속았어. 이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합왕의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 그런데 야합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 포도원을 내가 지금 산든지 구하면은 내 재전밭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봇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포도원 나에게 팔아. 그럼 네가 뭐 한 뭐 두 배 세 배도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더 좋은 밭을 원하면 내가 바꿔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임금님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산은 팔지 말라고 우리 조상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이렇게 죽여라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증거하기를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드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거짓말해서 죽였으면 너도 꼭 같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다가 바로 즉사하지 않습니까? 거짓은 이렇게 나쁜 죄인 줄 깨닫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중에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시편 34편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언 25장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이것은 우리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떤 경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내서 그 사람을 모함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걸 알아보고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들통 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거짓말에서 죽이려던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 헤아리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가 나타나면 당사자인 두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로 가서 제사장이나 그때의 왕을 대신해서 재판의 의무를 맡고 있는 최고 재판관들에게 판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 재판관들은 그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만약 그 증인이 일부러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자기 동족에게 입히려고 하였던 바로 그 형벌을 그에게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악행을 척결하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 증거한 그 사람 그게 발견되어지면 바로 그 죄를 그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증을 했다가 재판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분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거짓말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생명보다 귀한 남의 명예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거짓 정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단일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합중국의 합중국 백 나라 이상의 이런 민족들이 와서 어울려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깨끗한지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0: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과 불신의 나라를 불신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저 거짓말 그저 대충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게 된다. 한국 기술자에게 일을 맡길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상점에서는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이 3대 신용을 우리가 확립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미국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도록 되어져 있는데 나는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마귀를 닮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어져서 오늘 진실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무언가를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계속 확인하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지켜보면 오히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 안 빠지고요. 자꾸 답장 확인하면 안 오고요. 매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 안 오르고요. 주식 안 오르죠. 자, 지켜보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만 졸아듭니다. 반대로 내 할 일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문득 됐네? 싶은 순간이 옵니다. 냄빗물이 언제 끓었는지 정확히 몰라도 어느새 끓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보지 않을 때도 세상은 굴러가고 있고 우리 노력도 어딘가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지켜본다고 더 빨리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마음의 냄비 뚜껑을 살짝 덮어보시죠. 결과 확인 조금 덜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끓어있을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